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 민배 주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캉베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기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급 로송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교로 꾸유마치구 탁발투 겐군츠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겹구 랑외국송라 쇼겹구 랑先니가편라 대탕용투
1: 边过地 天元年不写过 今天啊落雪天在他把烂有些落鬼他不过说这就是写把他今天啊没他落

0: 알아둬. 야, 로다.
1: 라.
0: 로다시.
1: 더 놓치게.
0: 도비.
2: 꽃이다. 홍장요.
0: 로다, 로다시. 로다.
1: 야, 어제 상태에서.
0: 장암자라.
1: 조리라. 나니 카티자야기 탑시시다 나도.
2: 꽃이다.
0: 깨졌네.
2: 심도.
1: 길래니 꽃이 가지고 키라 도울 대비 유네 안내서 대비 켜님도.
0: 깨졌네. 막
1: 꽃이 가지고 인.
0: 니구래 레접시.
2: 홍장요.
0: 접시.
2: 꽃이다 아지.
1: 용구유.
2: 꽃이다.
1: 용구유 용구유 아자. 아지. 아자 레소. 조리라 아자 레소. 아자 레소. 아자 레스체.
2: 수랑가 아자래. 수랑가 아자 제누래. 칸예부용. 쉐다. 홍창에오고바베바.
1: 아자. 아자랑 깨지셔다라. 조리홍라. 뱀메 조리 날카라사가
0: 요브리.
1: 대하로아데.
0: 냐치세지.
2: 랑게 비군치고야 요마리. 골고자기자 같이 가.
1: 냐고다 키나르 용구리 삼주.
2: 랑게 수키리스요. 아, 소만 믿으고요. 홍창요. 마 털사. 홍창요. 라마 털사.
0: 용구유 용구유. 쇼메. 노중원은 좋아요베.
2: 노주我领取过来，你还能多，都俺我领取出来，你还能多，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
0: 天连不一呢，接着说。

0: 지 다야 가르제브레 타그라보 마지 황쇼메 야 가르제소
1: 어 디오 마치르 데유 어 디미 캉베나 레샤
0: 디미 캉베나 레윤 나가바게비야 가르도
2: 예펜 개토 말이 고자자야 그 준다 나메바
0: 라홍자야 유
1: 디오 라홍총조 어윤량 갈데샤 Dintay yago ayu.
0: Zi, sazan yin buri ngosaya kardu a. Takrabo, yamen dintay si, togo ra nye na tsu nye ha xiu.
1: Yong a.

0: Pumbi bala.
1: Mazi.
0: Mazi. Kiran tiri kangkor shinji chalil pibe.
1: Shunghor gyurju chesan, mikse chenak kades. Nalala ngochi yode, junggui sande, tanar chungmintu. Mori, nye tensus, mazi shungdu kangkor shenbide chengduwe a. Ta tuzu dinde chaya yo mazi.
0: Gubti dungune, giburda. Pumbi bala, yirin chwasha, kiran ge sarchi suygu sama tarbi nangduwa.
1: Nga khanyambide rin shemgo. Mazi chongdegi shenbuchi, jendunar shuje rinbar shumbursi, ribe.
0: Nekiran tundadi shuzi rangyu. Budi tiang wawan chongzu nerisha, minglo wang yi mingsigi. Shunbudi yaudu. Gyuzegi chuzi, nye jenshdu. Shunbudi jendu tiang tangbuchidu, nye chinga dagachang.
1: Ri. Nye chato ne tongchu.
0: La.
1: Shunbudi gune, xie dan kebduwa.
0: Ribe la.
1: Laoji, rang rin nege leje mingbu songza, gyuzegi chuzi nye jenshu yorji. Nye che na, rangge shuk shikibje, rogbu chitu na jik chida. Juntang xing minna riba.
0: Chongbu la kirangge.
1: 今天送对你可得吃苦没线索你让咱天鹅完种作请柬全部的跟这次作用吃苦没心就行你也养家全部的就这个出在空洞当中用啊用啊钱的啥就是其实刚才都能拿到这些钱去了没事中国了多钱呢
2: 用啊刚过去要空气没过不要麻烦了全都得不用命度咱送些六幺的啊谜底呢
1: 啊这杨北
2: 啊这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나래 덴두스케메 체자 나저
1: 체자 나 체제 렉세로 쓰이베
2: 이
1: 장다다리시 니제 콩라 니데 셰다니시 레데 강베 식추자 셰다가 용토미도 쓰이
2: 세 어 니에 칼라 탄타이다 중도네 교사를 하지 않요유
1: 니에 하쿠이 되다
2: 저 저랑 체나 니에 니에 용그르베 저 하우유 니에 니에 용그르베
1: 전화통 서대시다
2: 어제 아 저
1: 야 저 야
2: 저 장군 내 끝인 체부이 총기 나랑아 사투 주숨 치고도 문에 조송게 아르데야미도 저 야 저 야 저 아
1: 어제 장 중부디 장님도 유배야
2: 어 폐유러 개천기 처치 차심브리
1: 처치가 로스에
2: 어 콘주나 추부 대사 매자 총기 나네 기게 세토야 요마시
1: 어 리이 멍게 로부치 요마르베
2: 아 시
1: 아, 하지스, 갈수 그래, 아.

제발이 좀 좀 해주시면 돼. 리디 네 삼부터 테스트 그 파도 뭐 쉬비나 추 사코 마시. 계속이네 다다 마셔 마셔지. 제마 왕이민 계좌 취니 네 보모 육샤비나 그제 저래. 와 다다. 네 신기. 랑게 된 뜻이야 상마. 향유 시도리. 이 랑샘제 마시시. 나 총수 조진 님식 제배 주고 랑토 다디 네 톤 다다 케메. 아 조진 让我们没上过去的下 你给今年的CFCA 他的我们都不起来的得了穷逼呢那你先学我们得了我们穷逼呢我们打你去卡的对我说呢我猜着嗯这个大道啊你先学要啊牙刷啊牙刷我这啊<笑>

0: 폭도 총제 기부 용금 아시 이내디 냠대고 생야지 라게 냠대고 기변 삼부당 거다 랑을 준 시샤 범에 주르지 레가치야 먹고 열다 배차샤나 장자치야
1: 주진라 그랑게 장자치야 거스노 네 티외 총제다 대고야 미도 세다 그랑게 킨세르바 아자 천이게 레그네 튼제 장자량마치야디 네 토담체자르바 네 아자르 토담체자 마라치도 요마리 你 공부
2: 学习清白人呢，没人给点点钱给你。家长啊，公布的点热闹，我做你阿拉偏土里。
0: 用嘛是，人看了嘛，你不看热啊？主人啦，
2: 你看了嘛，你不买，你先叫什么大个资金，看人给公布点热闹。
0: 用嘛是，我那主学是，给是钱差别些了，连钱说。
2: 啊，他到底去就是吧？看人给他简单道理，学习大个是难嘛是，公布点难的。
0: 你他钱多么多？
2: 用啊，去让给银记吹多难过云呢，你连古点瞧，吹多难差数能阿姐说热闹，嗯，才能阿罗注意。
0: 你不是给我？
2: 阿姐，阿姐给咱阿姐写了去了。
0: 他那啥么子？不是给我？
2: 走，走。
0: 当
2: 阿姐拿么我？
0: 下面了。
2: 让我请你用个多位。主任啦，我去让咱们用可能三单差，我点点注意，去让给记不住的给我吹多难着，我罗注意到了。

0: 암라 톨데브나 다랭아 다시에게 슈겹초
1: 덤지 쳐오르다 덤지 덤지
0: 덤지 쳐줘 암라 그란 다발라 턴다두나 나 셰바 교로 냐람사로 용고
1: 나 졸레 카리요리 로티 보제규
0: 챤나 주인다 아아 주인다라
2: 하지. 네 둘이샤 말베.
0: 아차지도.
2: 야. 둘이샤. 원에 존예이베.
0: 존예이.
2: 원에 존예리샤.
3: 어 이미 대리 대다 달리스
4: 어
3: 타라 타링라 네고 그리고스다 베드 자로 체수 냠스 시가 제베마도 랑고 다요나 다다르샤
4: 참무시나 어글이 오 머시 안다다시
3: 제장아 왜 추쇼산 라지베 아 다데리 사산 디르시네 페도 요 말이 들려야죠 야 쉐셔죠 저
5: 여러분 왜 맞어
3: 어, 나 지난 수 직접 진행이다. 양도 지도면 채우유.
5: 가자 제배.
3: 제매.
5: 군나니 대리 친구 열이 좀 뒤에 가자 마소니 말다.
3: 어, 나게 콩라. 안소. 天鹅湾 청소내리 샤서다. 나 청소 조진 홍창 여이.
5: 天鹅湾 청소에.
3: 어.
5: 아래. 네 하고 매.
3: 야. 天鹅湾 청소에 하고 매배야. 안소 청소. 안바. 체부도 되게 열다.
5: 아, 지. 단역도 제 만난다. 좀 뒤쇠면은 용마지. 어때시?
3: 어제 됐다다. 다 그러라고. 태어원 청소에 학고미도. 어, 뭐지? 니디 뭐시기
5: 소래.
6: 아리. 신조기 견당 도시 류.
3: 아, 지 류마지.
6: 어, 왕. 왕이미.
3: 황다.
5: 왜? 어서 와 대시다.
3: 쇼쇼 쇼.
5: 쇼라.
3: 됐다.
5: 다시했어.
6: 수이 미식이베.
5: 맞지.
6: 통영이베 서식과.
5: 디센트 게다 토셔날 된 얘기 와래 했다.
6: 왕이미.
5: 그래.
6: 교대시다.
3: 야 말하지.
5: 말하지.
3: 야 말이. 이다. 나도 가봤어.
5: 교수.
4: 제네 용아.
3: 이다. 대부 도강디.
5: 대부치기. 도강디 대부치기 봐.
3: 네 대제 개비나. 기라즈 토보다. 땅벌이 무시 티기.
5: 뭐야 뭐야.
6: 지. 니. 솜 솜.
5: 제사.
3: 뭐야.
5: 지. 야자. 야자.
4: 어 디. 디 가사 어 디. 어구
3: 나도 야채는 지금 왜야?
5: 아 야조님배
3: 이거죠?
5: 아 전에 가봤게
3: 가봤게요. 아라 랑가르 초티제
4: 국지
3: 곳이다 차로치.
7: 对的, 랑게 동교 테리 둘레 봐봐. 삼로 갈 땡겨.
3: 에, 두링 호조 로종은 라유나면아.
7: 코즈로 교체봐. 란테주체 갈도 초메브랑지.
3: 초메스 갈스그래. 계승은 라부지나. 왕이밍 제가 전다 뒤에라. 나도 샘제 쳐마지. 저와동아. 계승은 말아부지나. 무디게 나준 안에 된 것이지. 간다 좋아 열어봐.
7: 네 두스테는 랑게 왕이밍 간 무도 스마단 기부 메브자.
3: 라게 가르치기야. 띵무출 샴푸 말다. 마저 챵사. 마저.
7: 돈도 마저 랑용아. 가리 내무게 뇨토유 승부유자.
3: 나한테 주 치모호. 왜 다도. 그저 쳐서. 뉴 라종에. 많이 련조이. 댄시규리. 아. 저다 시다스케메. 주제 돈소나. 나 럽시아. 용아. 다도.
7: 因为你让什么了都这随便的这圈面的同时啊刘大道贵让的碰没起度甚至是他起他那说肯定是现在相遇甚至有没的
4: 王一鸣给写的阿们让给这位呢差不多有马戏

0: 하부메야 가리이나 부진지지게 시에다 견과게 처브러 치초마리 수이딩기 체브제 직체나 디 시엔다 만자기 캐주시댄유기리 녀라 용구마리 쓰그도와 랑게 가로체드 튜다 뚱제 보면부 포모면부 스테제 야고도 먹고치모월로바 직제텔랑게 큰 중구마르다
1: 아마 제만에 아티 좀 하시네 형부터게 나네 거지디심이도
0: 이게 말이 랑게 딘데시는 아이 가지 디지미도 나 죽인다 키니가 이 구슈 진지이
2: 지겹신이 셔라 아 디데스이 키랑게 신세지 만저 총소 공급도 샤브다가 응앙바 응앙바 마고 열시 리데 총소 키레 메사 응스요 마지 이미 제도나 쇼야 조트디 유미스 신디 제부데 제시 이내 신디 제부데 차요 저바 최상 키랑게 로교시나 로슈아이
3: 알레 아 디데이 보세 제나 뭐 카즈스 과치기나
2: 아 컨트레스 체네 티십주 응업주시 과치 봐
3: 알레 티십주 응업주
4: 지 아
3: 아 뭐이 뉴뉴 말다 아 문에 전에 내 뒤에 있으라. 나 뒤에 갑 겹치 구요시. 토발에 로다르 디테기 중요 요시. 아, 이네. 근데 신내 나도 킬레시. 킬레스 니디. 쿠르죠만 위라. 난 진식이지.
2: 쿠르죠만 내라.
5: 对了,看啥?看了那样,看了那样。让天文年轻来过了,来个青牛腰了吧?你最开始让给,谁不行给你?哎,人,你那特定不听大卡西,你谁不行给你?其他人的天数,你行给你?其他送的。我的移民,老张为龙家的鱼,民族起来给谁呀了?我最初听起啥?真的请不起来鱼,天天请吃吧啥?你们的国粹嘛说,年轻来过给,切了一个人呗,啊。丁爷,
2: 忙不同于，
5: 对啥啥呢？今天的整点操作的，这些工作了，说吧。你整点全部的这些，也去忙些去的。
4: 听不进你，整点全部，全部是给你。
5: 啊，
4: 这是错没得事，羡慕哦。你让吃下去，你这来过个，这吃足了呗。
5: 哦，对，
4: 其他吃足了去的，
5: 谁没得，可是全部给吃足了呗。
4: 可是知道是，他却不学的。俺没说，连吃过去，化妆完啊，要学的。
5: 你第一天的业绩多么少？
6: 他确实是呢。你写字体么少？写写么少？你这里我连个钱都动不着。
5: 还可以羡慕多，却没不晓得写字，可把人给拖拉清楚。啊啊！咋？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3: 我们这个是什么？卡西语。啊，这当然天天塞不进去的啊。嗯，到机场呢，就这套。前天要不请。啊。这次我去了高雄了，两个菜品。两个，两个还是？阿康，那个写吧。
0: 让给俺从干那绕不起来，我死个多。
3: 孩子，堂堂你让个穷姐从干了，绕不起来，用这鱼，一年节了三百年了，不就三百多？用也没多，俺嘞普通鱼好着不？伢普通的，写不起来的哩，没他们能进去，写不起来。爷娘，听到地铁了，让给俺一百多，加交钱的。我，伢让俺加交钱去啊？让俺不上月饼，我呢吃完三个鸡，一年不上的，听我打通个多个。
0: 通过打通过云南面呢，看到俺谈的天天吃啥不的？其实俺现当前拍下桌子下土皮呢，顶些来着，估计俺多是拿不着。其实俺现当前拍下什么土皮呢？伢你了嘛对吧？厉害些啥不的？用不到说呢，多是天嘛是。阿姐，俺没得个，俺让谁吃？俺让谁吃？
3: 让给俺别做了，干脆嘛钱打开嘴吧。

0: Pyeonggyeonggi luje jeonseo geup jupsibata miri suigyu luje jeonseo geup chubye gosu jeogu chogyu teotto ninjuyu
1: yami kimbe neokhung dibu mebata neokhung gakba neochi yangseo deoba gona guyukor leopchingi de leojjik jeonjeomeodo gwasogi yami ni chuteunsi gyeobu chingpi tangdo pipta
2: chingpi tanggi tunse chingpi luni gyeogeupgi chingwa lagi yubye yami natsu juji si 지신기 닌주리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랑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물도 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고테 나서 한보디 진짜
5: 아야 자가 기사
6: 자들레 돌도 주게
5: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7: 前张家的感情面都拉张
5: 那不也不去吃鱼四岁这门牛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不就张家婆婆当四岁这门牛呢就是地里人自己婆婆当俺的出血当呢这也不去领给这要我吃下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去要的
3: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门子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米柱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8: 红国啥不的 我呢, 现在面这个鱼要多啊, 你就这样不行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도 찌그탕 강배 섭다 증명나 저괴 그런 척도 와

0: 주미추지
1: 겜게 하도
0: 주미추지 요 다들씨 측불라 다들씨 무유추 제시대 쌤 기부쳐도 미도 让一呢？刚才退了，你错了嘛？那不合适。

0: 你好好说让给泡沫地错了若不情有理人吗人让给泡沫地忙子都要去的苦苦中国有理人吗人啊妈让给提斯你这钱呢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要不行不对 다시
1: 가방 다시 놔둬.
0: 야.
2: 왕진.
1: 어.
2: 가발리스.
1: 어, 얘 라고 내면 이 봐라. 리로시다. 직전 잘라 군요 매줘.
2: 왜? 수이나.
3: 왜?
0: 야, 띠. 띠.
1: 주슈시. 네 셰다 노미도와. 네 셰다 노미도와.
0: 야. 띠 아마. 데데 노시. 띠 가사. 어, 양자 좀 키.
1: 양자 좀 내 급토야 요마시. 녀랑시오. 나 다들 저 유산리 야 칠로미도. 슈고 네 찌게 타지.
2: 上面你也看了一个名字，打算包点钱，车卡票了。你王不开对了，亏亏熊熊的，让多少钱对钱的，卡里钱多了啊！我刘大道没对了，你也没不钱对没？你的这钱的，你也跑不打，轻松的钱对，没事想着提领土大的，你也出卡就差，让给陈志飞能行。
1: 王一鸣，真够钱运呢！你最近这差事儿呗？上月他都没下着吧？不然给顶这差事儿呗？
4: 那么就是这样过了吧？那么就看开起码点不起，你看来就不懂事儿了。哎，这下，快！大家用钱的用多乖。你王不开对了，我刘大道了，大家用皮，刘大道的里，什么就不全面多。
2: 让刘大道了，大家用品，给予了大家一下。对，伢刚不是都会，没对念头。刚来某个节不节，特别对不对？李一萌是年创业那个，泡沫贴不到的，他还是开心思。让学的，这是王一鸣的，泡沫地盘了，你虽然穷不赢了，你可得瞧来。泡沫，让个三不当白啊，让。
1: 阿姐，三木还当过人，给人家阿大移民给这栋买看不得这个，这是。
2: 给人家办了自动有的，王移民给创建了旁边地接住住呗。受不了，咱们可中啊，亚中中。阿姐，阿姐，阿姐，给人家看下要吧。
0: 听这样子了，给不起建议啊，卡里娜。

0: 我这我那心里头都好，哎，我这不行，你啥？我这，张姐头大姐，张哥没事，那不用这多，那不要多。我这红的，记不住俺嘴两个当前吃个云果的，我呀，吃不到呀，我吃不下。
1: 조린 홍다 집주 안 줄래가 딱 제가 윤거리 와야 찹다 야 옷이 찹시아
2: 영아
1: 아야 이다 저 뒤치 이다

0: 샴 나 주리 후게 까미 숨으리 상매 거시
1: 머니데 기란서 근데 저부터 다시가 요비 그래도
2: 아 당더 거제 첩단다 넘겨 약도 네 니지레 후네 레세 마후데피 네 기지베 터네 샤지글라 기란서 첩단데 칠레기 님교도
1: 기란서 미상매 내대시라지 디디디토라 年前前的魔珠被他大摇马蹄马祖天鹅湾闯岁小猪主啊如不参美年前起他人也得吃大姐姐歇个美人得躺到俺心归贴不大今天出门去了心归贴不他妈爹不打你永做心归贴不去过的年着我了其他做苍嘛闯进来了车队去个

0: 토고 랑가지 유.
1: 네 녀기지 나로게가 집히. 어리 나한테도 녀기식 그거 삼지. 네 저부지게 익수식 그러스기. 제자 네 지차 가르고기 나섬기. 랑게 나다르치다.
0: 가봐유.
1: 볼이.
0: 볼에.
1: 어. 피다. 라디다. 네 집에 익수 흔제도.
0: 뭐지? 된저랑게 집에.
1: 어. 라디다. 네 바라기 힘리. 공개 다광아. 연세 토번이 기긴다. 류부창원이 미빈 송시. 됐다. 나 주슈 시사디. 이게 뒤니 집시. 제일년 아마라게. 네가 시사디 그룹시. 된더 익수 망고시 집에 살게 없이. 우리 네 빠르면 못 시켜위. 해. 파티. 네 닌지레 공고 잘게 비. 네 닌지레 공라. 내가 로숨 챕히. 규제케오 망고시 통용유. 제장 안 쓰정 쓰나니 규제당 아 타니 쉬시 맞아 주불라케 맞아 니들레 공자 라디 없이 맞아 소와 규제 코르게나 끼고 쓰기
0: 가르고니 이봐
1: 알레 어 디어 워리 되다 익수 디게 기네 가르고기 나섬기
0: 망라
1: 시 디게 기네 가르 약치네 디고고 섬기 되다 워리 되다 익수 디 어 약부치도게
0: 이거디 녀사바 수수다야 전에 오지여리 이네 밀구는 녀전에 육셔
1: 됐다 디하고 흐트심도 어 가르치야사지게 어 밀라스다 치심시
0: 전소군이봐 주미디간다
1: 어 녀전에 주미디 마야네지시 미디간지는 남고 타다 녀는 미기뒤라 이어지
0: 저거 나야야 지금에 나 좋아시다 유상가 심에베 잼트루메
1: 여지 야야야 아지 잠아주다 냄시 사바침부터 녀랄 캬바시제제 권다시 바치쇼
0: 용아 난 용서 마시
1: 아 여
2: 길라 나 키랑 삼자이다
3: 라는 삼자 가려
2: 기자 키랑 배 로즈니 나제 계속 수배 채러 공주에게 삼자 등민도 배 타가자보 키랑게 선법에 왕인민이 류돌 시하는 게 유배 다 상한디 고려마시 천도 딘제는 아나 상한국 디부리라 김사의 동구지 수야 하도 녀시야 노송에
3: 라게 셰 용스 리스 다 그래 让朝鲜这个准备
2: 送的
3: 我这老子几个钱 送你藏吗 请不上地上的下次送给你

0: tirinye de tong zai guo cui su. Ya jiu a.
1: Shang ge sam ti de san zhi ge you de, shi ba? Dang su zhuo de, zhuo.
2: Xiang Yu, da sen bu dou si ge bu xin song wei, a.
0: Mm.
2: Wei ya, dang zu ya zhuo, zhuo. Zhuo,
3: da zhuo.
4: 哎呀，让你休息休息。哎，朱，是吧？哎，子，两个星期吧。哎，让你回家用吧。哎，子，一个叫哪个？马上，快点吧。啊，子，马上。儿子，明天我就开始去了啊。朱叫哪？可是，直接去不了。叫哪？你等待一遍，等待一遍呢？
2: 有，垃圾桶。等待，天气不下雨。 조정홍라 마대콩라 나니가 라는 렌즈 싫어 속이
1: 어
2: 예보 된 돌쇼 왜 급기 간주 소배 된다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고비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리 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콩키 콩부친치티니 동면가신이라 슈니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덥레 랑체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에 총교로 수와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당 뒤에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바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렘티 딤슈치웨 콤부티 뒤디신 기베 전나 시용이 초고초 콤부부디당 총야계베거 강바 초용의 대결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비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 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야 당급주 고고 인라 고르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 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 레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 갈부 신원 토 칠로 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니 순슈 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에 총교로 수와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에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발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렘티 딤슈치웨 콤보티 뒤디신 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디탕 총야계베거 강발 초용이 디교치토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비 기베 심체미 태디숑 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야 당급주 고고 인라 고르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2: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탕 양규 강당라 민네 주구 체버시인 함디 토라 지고게 뉴버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뻬싱 딤시 체웨 콤보 윤진 뻬양 갈레 커그메 티웨 함물라 철주 탕 티두 고토데 뉴버 된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지 파주
1: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당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소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 레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 갈부 신원 토 칠로 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2: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탕 양규 강당라 민네 취급 제버시인 함디 토라 지고게 뉴버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뻬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뻬양 갈레 커그메 티웰 함물라 철주 탕 티두 고토데

0: 된 유배 낙제 체디
1: 팅에 진공이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2: 근데 리모 팔아게네 손에 지르니 지차라 노이 토간도 초신배 소자츠 대변양지디 임네 이내야 소자 카셰지라 텔레 학비 저와

세리 튼투 촉조 촌나야 아브자타 시드 냠네 체지휴 대중전이 관조로 튜목이 자오 유범마세 차대야 앞제 주위에 공부유낭 임네 세르게 니웨타 카와 부유레 유기휴 웬야 앞제야 차대 깽알라 딘네 닝글레 유시휴 사드 앞자라 차라 창오베 초르고라 카데 조베 탑시시 조범마세 대신 머리 센터 팬 도리 체토베 저와식 제리 직티니 팔라 냠토 초와르 주킨 셴키 카세소 메규르베 튼토 느슈 쿠레 체시

코니 로숨라 레베 고제 포리시 인싱 테니 랑즈이 뉴고 뷰베 쉐사르 키 로츠지 인베 코에 탈로 장라 로라 퍼베 가무시 니규 저와 찬시히 고제 포리초 로니니 포션 차스네야 가마지베 왕제라베 녜바 메바라 콘즈 빠지탄웨 류존라 덴네 자츠네베 머지지레 나바르케네 줄렌치급시 로스므르레베 고제 포리테라 슈크단 덴베 샤네 게바타 빠지탄웨 류폰 징보 봄바체레 시슈체와 강식 슈다르 쿄베 능눔 자주니 유발레 파르 시기 뉘엔베 싱암텐 테다기 코바라 딩츠 체체레 페기유 코베 고아무리라 유체 옴네 고메 이완 초토베 저와치 왠야 고아무리 깐치기야 괴사라 자르니메

탑시 테니 까르고리 메바라 정이기 제심 무리기 세리를 셰토베 쳇답시시 왠야 그 당번 노르히 카인스나 고아 모티라 로디 주스 유튜 고아 프리티 잼즈 메베 니에 고단 테라 쇠 카라토

권투기 총을 보니 꺄짜케레 교르진 최제 마비 念디니 쇠쇼 용수 체신 원디 부섭소 젠키 예중 심젠티 니게 링자 용수조 대야 니다기 치입 레몬 자싱 소화 계로 지구 잡부 유티 대죄명라 앞자 시세라 테니 중국 도의 토강기 견된 소자시 이마타 Sibib tosi, tojang bangjong ta, tojang zadani sadu abje codu kuishi. Teya, gundu kuryu nyam nga xing, namshi changara chinaya sadu abje gunye chigime. Wana tezu, chitara chene changara chewe gundu rinmu pala gege yotam. Sadhu Abje, Dundu Nensung, Gundrugi Chari Chegusubata. Sardu Jewe, Potobu Tidani, Gungulibgab Changar Gotugi Yu. Tanda, Konzu Subu Gyakri Rishi Yuejing. Tanda, Konzu Ni,

과제 과장 초주삼 유협의 교존디 카도르 고도르토 케조잡유 교존디 카도르토 동겐티니 교조의 낭토 쇼로 용업에 最破的就咱们天阴性，况且让人给卷入了店里，票子穷穷着做个游戏。国外门票子三寸为两排的图，国外票咋个套图？搞了么？俺找位，干么错位？特别是想起月经，天呢特别就他吃些松土这我些事。国外票票子摊上数过十七斤。人年纪六百元的，国外没有一万出得起。天呢，车子我不试试。提到了，口罩穷穷习惯为菜呢，改行靠把它，落那茶杯铺里先搓，七里半冻个月。天呢，珍珠一六百的洗衣机吃不起热了。体外正压着冬天七百个数，我打它松手了。催感情不起来谁

테니 제곰 기나로베 주슈지 제티 람파라니 콘서로 자토바티 세즈 롱오베 캬스 캄보타 로마 캄발레 셴칸야 메티 보른 용시 팅마 사주 테니 콘저 테르 카데 쪽답시시 퇴총수 콘저야 템바라 수센 타지도 지기 Dorna, teni, sola togbe, zhuxu qishi. Kui, jingye yueba haqwa cha. Jingwe bu garbo kendo senba tanga. Gub garbo teni, zasirbe nguensu, nguense jile tue jing. Te rogdara nyeda donwe, nyeba shukchen tuengi yue. Gwagye, chachu nyurbo tanga, pangyu nyurze le, 고조급시 링 녀글에 유튜브 중요해냐

지리 십주 잠 조그 유시 더블레버 시라 콘조 펑규 뉴바 사부 유긴 뉴르체 추즈레라 지리 십주 시행 교토바 마세 더동 옥다 신도 사부 유티 옥텐지라 지리 십주 내 응급주 파라 교토기

나와 초야 강명신 세츠웨 캡고 쳔보괴더 나웨 랑기 착제 뉴질라딘니 세츠웨 캡고 토세 초수 자기 당디 니다라 지슈르타 지제 파라 야르제 머펍 체기게

0: 사진 송도 기급 준비를 좀 숨겨 풀티 시종 신제 가르제 표지 정경 그 배윤 정도 위바다 테니 중국의 노규기 경외 남아는 신 송경기 대지 개제 시시 된탱 지메 시베 메로그니 제낭 모튜니 이원 중국 뉴규 제바 젠부 슈규인
1: 내속의 규지 저블린 양즈네 큐베 문딘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2: 야미 김베 너쿵 디부 메바타 너쿵 카바 너추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니드 로스 찍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 니츠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메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2: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탕 쇼로 라봉치토기자와 지모소 자신망불레 두링체바식인비에 디탕기 자취기바탕 첩지 키기우자르 다경체비에 톡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릭 망부니에 두링체비에 지망아부미에라 추신나가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비에 토낭듀 롱니슈 지신키 자취춘당식인비에 꾸니라 디탄키 자취 주베 디낭 냠링토 탄데카바 겸네 낭뉴낭치 점중니 뉴치 치 비규인라 자취 주베 요제 차장 치겸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데 자통통라 자취 주바 고르시 주시구타 고수 구탕 자징와 자취 주바 고르든지 등구탕 고수 고레 메구진 닌다 총가 랑원의 피겐키 관주 주 신부 미바 지지기 우저 주아탕 당경 지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개바탕 우저 다경 난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송 디네 칸라 피탕 루지 카바 레고 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6: 동고 저저 갈스나 강바 고마다가 상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한고디 그랑 토로 대부체 시나시
7: 다 뷰년이네 인고 당 견고 한고디 뷰는 야우 싶지도 인고

0: 주어 시에 조리스 다 쟤는 우여 말리스 고르바 디제 쟤는 마다부 랑가수 랍감제 대우르베 랑게 고송아 아자라게 라자 빠르고 유스기 우여 캔넬린 가져오르제 다 쟤는 아방레스 디제 미나 레스 가져오르베
1: 랑게 다방 우여 메스 고르바 녀장 시오 녀장 제베 우여디게게 레스 녀 하세시라 투시 두베 뉴스 뉴는 우여 라라 마시베
0: 두베 뉴스 뉴스에 听我让给俺去这些吧，这边官司慢慢打，土罗下是慢慢牛死人吧。大谈的呀，我牛死多少个去？你老亲就得站在上不给呢，其他地这边啊，上面这边。
1: 上街打吧，你这边我给解决龙去打，并且叫不得给了，惹不起雨吧，得做你新马上出去。金子兰脑袋马戏，不给查到个牙青马戏，这边牛死牛了不得个，洗着了洗个。我是你听这一片呢，恰似的没见那几笔。
0: 三只山鹰呢，我怎么都怪啊！听我俺家老周大师的，赶紧看这些吧啊！恰似给不着看这回事啊姐，俺拿到罗阿青衣。
1: 勇啊，你为派出当查的啊？罗阿青衣是我的吧？罗阿青衣。
0: 起来，俺叔阿姐，俺叔阿姐，俺去打看阿青衣。三只，第二年起来呢。
1: 你去了谁的？你到老婆家去的？跑来老婆家的？다 있는 안 놈이 줘라 우두
0: 기름 가만 좀 와
2: 창고시에는 나 전다지 농원에 얌시 입생기 나란히 가로질도 그뒤 있는 예 릉구시에베마도 랑가 릉구시켜는 직민도 턴도 랑 나래 나 대가 쇼승민도 틴제야
3: 갈제샤스 니에 나를 기비야 가져오지 머신에 랑카를 예부르부 레다 제다 뒤도를 난 로저지
2: 수수도 我嘞，
3: 哦，
2: 让拿了，看单也预备。
3: 嗯嗯，
2: 开始有呢，我怕被有个伊。
3: 阿子，杨同爹对我给个。
2: 看咋啦？出门也能怕也有嘛呗？快结束。
3: 让来东西，这么难意思都，让来东西，拿上去哎。
2: 我在，我在。

0: 랑님의 아직 경고 중아. 러충무지다 가로지자. 충소에 대여친샤. 왜? 미리 루용아. 가리. 님의 아직 깊샹제 대여 통자. 미서도야. 그라니 수능 주의매 다들 예신에 하고서. 아미 갸베 가자. 대녜 페모도 미키레스 러치 체합시.
1: 예상 세유다. 당한 숨부 숨모 후다.

0: 같이 장게 세세 야고 시켰다. 아자 링시 금세 세스 메딘 제 말이 장게 캠이 망치.
1: 용아, 니 하고 있어. 다시 부셔 하자. 라니 가죠.
0: 어. 다시에는 니기.

0: 하지가. 야.
1: 시부딘데 로용이야 하고 중에.
0: 허. 알람노 티베 로그라니메. 로용고 추.
1: 니야 가봐지와 하고 중에.
0: 하고 추. 레메.
1: 니야 친도고비. 랑게 통중에 아.
0: 통추 랭게메.
1: 시부딘데 가봐지 봐.
0: 추도 가도.
1: 나랑 가로 손자. 추도 제고 추. 내 계지 리도 넘겨딘데 베.
0: 나랑 가로 이노. 계셔도 계심딘데 겨부지 베. 나 계셔다 딘데 베.
1: 나랑 심제랑. 니랑 시야고. 계시 지만에 라르밍생 내주요는 니네 알럽다. 지부 가주 차네 니 수가 용쇼.
0: 아, 나는 이해한 거 뭐잖아 내 법 통증에.
1: 통증. 미주 겁이 난 게가 요네 되게. 권자리네 뭐 버셔 가시가. 미주 뒤서 전화 된 거로 봐.
0: 미주 친구가 거기 침보시 겹지. 나 대게가 용부다. 니 그저 전에 야시 신을 넣고 줘 봐.
1: 친아에.
0: 다그시. 미주 친구가 게가 용부다. 턴도 年차过去时的遥控下去买不起拉起的马在西部参观过呢俺组织前去然而搞不起拉成一个的搞不起拉成前的底下第二年了没几个啊铺了融合沐浴吧给有马这西前在你遇恒恩你的然开生嘛是吧开生门都前的底下他去的让财新一定去的这人民都 오야 안 예고 제우유 잠아저러 대 아크게 보는 거 아유나
1: 장르 로봇 부만 고여 봐 개민도 이내 예고 망고 된데 근데래
0: 망고에 망고 두게 공부 해야다 야 코야 증고다 튀튀 개냠 됨다 닝지모 망고 쓰르베 지는 게 제 공부유
1: 예고 망고 된데 돌로 가지게 렘바고 요리샤 디토네 장갑매 뭐 춘거 얼어봐. 춤에 망고 녀벌레 수수 갑이 뭐 카시에 녀비이나 쥐고 채 얼어봐. 쇼러 둘러진 저 작아시야 심부 저거다. 대 준중 시작의 초화사. 준중 시작의 초화사의 균의 최신 뭐 거다.
0: 양시라 시스. 탄데네 고주제 준중 시작 초화계이. 디제 이두 예민유 당고디 가로 고야미도 체사라 마저러치. 마규시.
1: 왜?
0: 마규시. 뭐야? 바이바이. 마다 증괴 기타 쉐브지
1: 니 춘주 세자 소화 교스 러바 노주 카리어레 가로 야고 진데 유샤제 로버 포르 세가제 통도 치부 진데르 자고 주시더 그 이스 이거 다 통고도 게야 통도 나 최신이 되게 키스 가제 나 통도 최신이 되게 정기이
2: 喂，
0: 绝不有那过去的，可得还多。生意过年没呢，马腾用这学的。
2: 啥干啊？过过大节，许多钱得吃酒年了，给大学费。
0: 喂了，喂，喂了。
2: 听不着了，大家让幺子陪的，西马东啊，二哥的米多。
0: 一家人，他屋子有个马人，我你抢是给不落西不就拉是住的，绝不落节，让了他们有一百啊。
2: 제자,
0: 俺还路途，让女婿，落下钱来嘛钱来，看他也是不拿了，让没。让是不拿了，俺没是哎，钱呢俺就往某某要是吧，没让给我妈用也还得呢。让
3: 个就不就嘛事，那路就不在口里些事没多，你也听不就不叫来不就，现在还有点听不就嘛事。
0: 俺让他就不在闲会有，马头是大钱，
4: 阿姐啦，欧拉个许多钱的难归呢。 그랑게 슴냄제 손나다. 말게든제 나비는 소인의 도리 도마다. 야면은 녀럽고.
0: 어.
4: 오이라. 그랑 유월태야 가벼워 봐. 겐유슈베 겐과 사자 망부지 유월태

0: 제 녀마 가로 집에 전나디 니답시 고시 야메나 아자라키나 니츠다시나 메즈 코르갈레 균제 다 좀나 제 주야 투즈지 펜주 공시 나나 둔다 타셔 주지 투즈 야오틴제 컴주 균제 쇼는 척할도 멋있네 기나니 이게 내주다 제나 카가 제약이 차긴 걸 사면도 김산 작주민도라 수세 체민도 사자마 튐보다 소외 굶신 예쁜 민도 기란게 시기 튀는 민도스 로간한 거 유송 거였나 진짜 장시 사자면 되겠라
1: 카잔 가지도
0: 야시 동시에 전에 기란게 인지 주도규 아자라게 카가 능민수는 팅당부대 증간에 가가 채무 두식 마시. 근데 전에 증간에 동지체 강도 식시.
2: 동지체네 저와 같이 솜슬에 요마시. 디토네 증간을 수도 예배 주고 동지체제

0: 비치도 감사 잘 오시고 야두에
1: 뭐 만주 수술 남지 어떠지
2: 왜 망고 드려 고마 말해
1: 피다 대피다 여진다 내키랑 쉬고 밀 고여다 달가 채브리 탱무 탐고 박사 뒤에 챔버다 키랑 능실 수준 놈을 냄버리 가리 맥힌 거 입에 넘 교수님의 매장 참부시라여리
2: 전장 페르사 마찬 용도고
1: 굳이 얘 등을 로고 채내 뒤로 숨고 입에 더담디 키랑 냠레 로고다 카툰지에 킵사시라 세여리 탄도 톰슈제 소프트 마스피체 장나가샤 치주 입에
2: 랑게 시그 입에 얘게 마쳐지도 전주 최슈드 카레
1: 四句的，冲这是。
2: 米嘞，真是干啥不嘞？真是不干啥，隔离生不多哎。牛仔裤外面怕个着完没不算呢。现在咱们张姐肯定是别无语没，谁不信个嘞？咱们上一起去个店边呢，怕你说的。大钱能安一起那样开着呢？哼，就这多，你现在姐姨，人家说不就听个些些不咯？
1: 大钱能安什么大姐擦？头光开了的，看上穿个中衣。
2: 카라님은 마저 제베를
1: 베르는 저이다. 그냥 이는 얘 처음부터 차차 깨르시야. 샘매베 칸낭시리. 그냥 가로 유베.

0: 타치디 사야 심볼에 나와마 다야 딘제 임제
1: 아저 자기 아저씨야 능지 하리나
0: 제마리
1: 알레 제마에 나 가부치 어 워시 장게 응디 담베 치고이 저준 팔로 유이 다스고 아
0: 유슈슈 알로 먹어 우리 딘제지다 나래 제토 봐 왜 제고하드베니 조송마담바 안주커섭 제고르베
1: 제오망첼 커섭 제오시 커섭치야 뉴뉴시 이네 투용구케 여마다
0: 제고조준 여마르베
1: 여도 여리 이네 안주쿠요 송교부 제오디에 캡상케 매자 조송기 용콘조디 지조간기 샌딜 띵그시 제장커드 이네 조송다야 테르 체시야고 쏘고 치워지 안나시 거브르 제오나 수녀기 당랑 탭차 딘즈 실례 민다 도부이는 설레지다.
0: 등도 실례 민의 여배.
1: 여다. 콘조 차샤비나 차진기 내가 중에 딘스다. 지금시 콘조조 고유 성격이 규시 치자라 치에 등도 중간 고유를 더 담치오지. 비는 추참이다. 야전하게 경외더부. 도스님 对 할래야 주여지디에 내가 최고 주는 충전에 고소울다
0: 왜?
1: 쟤는
0: 니는 낙제 주여배
1: 최고 주
0: 콘츠 실례면 누구르배 콘츠 실례면 누구르배서기요
2: 쌤 차글라
0: 가래
2: 봄지게 랄 가부 채우유나 쌤 차글스 채우르서기요 pome pa ge chwa di leng ko zeng bu da cha shi ka zhe ge du ka yu ne ti zi ge ng shu pi shi ye ge zhe xi mei ge zhe me zhe a
3: to sta du yang ya zhi ya di lam long chung me zha
1: a
2: wei
4: cheng cheng cheng ge xiao ni ka la dang
2: ka la ge zhe
3: mi le ka la dang gu shi ga zhe 뭐라고 응음해봐
1: 기란 장구 쏜다

0: 현재 난그주 조자녀 키우는 도 사버샤 삼상실 장무샤 아 참부게 봐.
1: 대답 되면 도나 수수나 로교. 야, 소.
0: 성매.
1: 디칭아 암라가 랑디브레.
0: 자 암라 출로. 아나니 갑자기도 처부야 여마시.
1: 마세니 육쇼.
0: 워시. 인셰네 조엄님도 준쇼게가 죽기 제비. 님도 좋아.
1: 마 총도 유.
0: 랑파미니 뒤로 쇼디 근처 체죠. 투시다는 제시베. 이제 조유. 워시. 탄다 랑그 적좀 나러. 니 찬스게비 인시 꾸비. 계속 말해봐. 다 갔어. 지금 말해.
1: 군사브리. 자자자제 니삼자 니과야요 말이.

0: 三小人跟着拉不着结果。健身预备破球给娘的过日。七不定这里罗马用钱看这个月。今天是前的母亲爸爸应该说了几多。林夕，我让你这么多，今天请的用我们多，没让给点点，我你再说明白，这么多路也可以收着。
1: 用啊，诺布。
0: 诺布哎。노부
1: 가져가
0: 니를 안 쉬고 계절이 아마도 쉬어 조금 왔다
1: 가져가
0: 나래 노부 하쿠기 장경은 저도 없어 정말 싸
1: 간노 없지
0: 니 초시다 타 니부 든지 지겨워 말이 로봇 참부 컨대지 바 차샤니 바닥 이젠 샤오리 베스 차샤나 라고 지금 바르다지 거래. 지만이 랑이 자당 토기 리다 지부디 랑고 디나는 샤제 칠이 견텐 죽음에.
1: 영아, 삼분남다 딘제 유나. 매인구 인제 삼시 제초.
0: 니 학생 남다 거네 최숨 샤차. 전랑.
1: 마에, 니 가져서.
0: 랑게 리유흥스 니에다 바르다 니젠 샤부유.
1: 영아영아영아다들내고주제리유흥토베시고겹시도스겹쳐내게걸기시뒤에파당이제샤쳐집도와
0: 집아통도유랑게남치갸웨긴고라노부세야그치든제나러베마도미디랑그주지기겐이바차샤니게제드럽쳐미요
1: 랑하르시에유니에당처구비가지나래처모광문삼주슈네지마지베
0: 아정말사야니너샤
2: 부서도아저씨좋아해줘긴이귤미담자도아저씨알고요이네귤은무슨쟤니아오고다른것도쟤매다
1: 어언니게디어정말사랑대유하고먼저
0: 랑인간대급제대비아
2: 랑인간대급제대비스갈수래아아대매체사는당그유용도에그러니지도몸속에가대연구아유다오는오로다채워시켜는마도참시음하지是吧
1: 정말서정말서
2: 요슈요슈요슈개민도나야주의긴이모두인다이기이기미소는삼재날에오게제깊시하시야년년아니장슈슈든제인야가시

0: 다와 너 큐도 매치 오늘 저 와제 니르베
1: 정모 디니 자기 라지인 고문학교 퇴바유 자기인다 장기나 루유
2: 토제나 고문이 기디 레로 샌달라 춘여로나
1: 영아 랑네 춘여인베 랑레그치디 칼레 겹투니에다 요스민도 게시란덴데유나 니라치바르초
2: 키랑게 던져송자 토제나 슈기인 이내가 체시신다유 응아래 전달 된제 차샤 사브지 되고 섬기 토제나
0: 카발레스
2: 어 수르지나
0: 수르도
2: 어디 보모리샤
0: 아
2: 왜 보모
0: 보모 디린 수니엘람 투야 텐중에 어, 네, 림다 노스. 그래도 네 자대비 인별라.
2: 대비인다, 대비. 왜? 네가 알아서 해고. 다로다지

0: 장아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구와리. 도 세감 줍장지 푸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주디.

0: 허가 롭충 당부여 가주 친비 당 난예 매제 총강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 등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 어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피해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我得当作为很多的，是的。邻国大建个很多的关节，吃了吃不赢呢，点不接，能买来生产借钱过敏多，人家，当年刚不得买自己，俺们都干了几桩，特地人呢，邻国大建个很多的关节，全部也过几个人的。邻国大建个很多的，巴拉达阿姆拉的配不赢呢。
3: 困难你生不干不用不怕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疏用不得哇。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根本四川人吧，那就真不说给，那公基本年在，预防那当哪位四川人来给当，那想不当，当时大军借钱呢，给给过，进过年，预防那当哪位四川人给建国堂许诺，诸葛苍马人当人民安，人民安全了，人民六七堂是浙江南充的，给了第六个那万钱。 那娃得不没不当，那娃手脚吧，四处浪吧，就是两把手给，那就月子，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那娃五只茶不手给，那位那就月子，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预防那娃手脚看给，那娃我不当，那娃张子钱呢，给了第六个那娃现金。给用给母鸡同大一千，人民啊，六只当现金，两门钱能做。那我当那位那就月子，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 대단 루치 카바 내고 예고지 조치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통기 양재로랑 후간 민간 기타들

0: 다 계셔야 매나 나 뭘 딴 중이다.
1: 또 죽는 용도게. 링시 뭐를 찌지 했어? 장 다 제가 용게. 세기 속으로 봐. 타면 세기다.
2: 유매 고셔.
1: 용아. 디니 가로그 메제트게 모터 당고들이 모랑원의 셴나 튜니시부디 하래 장게 모터데 자가 약속으로지. 니 모랑 첩제 야스기.

0: 무즈마네 주지메자
1: 탄당아 삼당야마초 삼로코스나 녀랑시야고
0: 샹루부토갸르 캉바다 모츠뉴야르 인슈야 하리나
1: 아 어 오늘 전에 디녀 섬주메 디 링시기 섬주리 머란투규 뇨츠츠다 피피 제가 쳤네 녀 머란르 규응어유 녀 하쿠기 머랑게 캉바다 모르존드 니머지 머랑게 캉바다 모르츠 루야촌노 삼샤
0: 타시 수수 가조르 개교체우셔
1: Rang uri danya karche so?
0: Kiche maso. Zhi yenge New Zealand le nebi chao yu sigi.
1: New Zealand eh? New Zealand seko le pocho le yore. Ta rungur da. Murang pa chimbi na chu lo yungur be.
0: Chik chen lo yung shi.
1: Chen ra nyam do zhung yin be.
0: Nga tan sam deng yu xie zui ti maso.
2: 我是对的，对，我是来看啥子关系？谁想？都是小东，看见没？我特别不听这，看这吃不吃？怕么你个那脑瓜灯门都，假使去有点有趣，你这我那点些啥事？也不看这些事啊，也不叫不看这些呢，让我不打钱了的，都连活的也要买的，还活什么？
3: Rila, rangi pu kyonggo yoshi, chungdu ne, shekho ya me ba. Labzhi chemu ne, bumrang pu do debjil jimje, chemzu bu chemu chabzhu ba.
2: Taha ri, nga zui kemza kong yu yahu sonza ri.
3: Yine nyingda rishi, kanggo tebja xionja zhugdu. Kangbu ni yoma shi, mozhi ni yoma shi. Nye rangi xeo, pomu su rangi pu lu simxio ne, pomu di xa ringi ri.
2: Kuzi, ni...
3: 俺记不到见给么子月了，看不清不见月。俺路子月了，干不月，看这个。让算吧。俺路子月给干啥人？俺路子月了，干不月，路子月给滚去上不到，原点了干不月，谁我个见去。

0: 내지 나 살롱 좀 부디. 오늘 기부지. 야.
1: 나.
0: 배세트 심부 줘야지. 어야. 아자라.
2: 어.
0: 제마 내내 희라 멋섭슬 없는 용구를 왜라.
2: 어찌. 용구지.
0: 보모. 이다. 샵다 이다. 어, 이다 보모. 멋섭게 던더 가루.
3: 다채나. 다른 아데 규링 스탠딩 리벨.
1: 어찌. 지워줘. 거수쇼이다. 나저나 추포 가비오리.
2: 당시 라니 보모 다 케메자. 요양치. 멋섭 가부도. 이다. 야, 잡다 이다.
1: 이다. 잡다 이다.
2: 잡다 이다.
1: 哦，呀，去呀去！
2: 我这给让腾德看路吧。
1: 对对对，呀，
3: 我这去哪去的？
2: 有，呀就。
1: 来说的，来说的。
2: 有。

0: Kese rang chokpe mi, tuito jidu chemo tono, rang nam chai ngam chi ma to, nep sukri.
1: Nian khunzo gyung shi ra yu la, nian chai nyam chi che bi, ngay nyam sum tuito zhe ro, nian chokpo si tui, zesha shi tuk zu che che.
2: Acha ling shi,
1: zi,
2: acha ling shi.
1: Tutu, yong be, dui da dui da.
2: Zik ma sa a, acha ling shi, tanda langa al mo zhu ka
1: xia. Kien yo ma zi, ngay le zhu yin, dui da, dui. 간동아 카페 동게 냥아 가친구
2: 매 아자링시 매 나 두즈 감줄에 매 공세 저도고 가져오유 아자랑아 체제 된다 가려있네 대가슈다
1: 아 영아 쟤는 얘도 뒤스 체쳐 딘데시 나 양가 공스 앞 주제 자샤 야도 진예이
2: 뭐네 에 아자링시 저스틸에
1: 你让垃圾都不捡呐，让下粗用的鱼呗。
2: 弟，就离开的阿家任何，可是过年的没存钱呢，俺啥么事等个人？
1: 用啊。
3: 那没存没？
1: 年薪个月。让他的垃圾地呢，真不是认不得，看了别别呢，写到老门多是吧？让如果主要搞不年薪个月，欠上错用呢，年前呢，老大公司的我端着，让如果听不你当用得个。
3: 是呗，都是得对年岁岁没在吃过去的老不着，公务东家还是能办人家钱多，人在亲戚咯，看到他们的车子们把这，我努力经过出来给接待宾。那你俺上批个乐队，全部调集，腾出听不松在这边的。谈到俺公司上边那乐队，推到了雷大姐，腾到雷大姐才到吕总姐三三三左右。
1: 那你让腾出听松在这边是？你还看了好么久？
3: 他听我给你嘴点出些没？

0: 진짜 내로 용제 했으면 뭐 투주 나오마다 니도 디마체 랑게 페야고 누버 켜니민도
1: 못 된다. 쉐다.
0: 다셔야매. 니마랑 디데리샤 탄도 교주 제사샤.
1: 쟤는 교도 마담도 쉐다.
0: 마담베. 어. 랑게 소스 튀김을 넘겨 냠으시다 된게 배차시는 랑 빨라. 빨라 거두 돈에 자도 못 능 시식도.
1: 디탑시 요마다. 포규 범어 치우지 봐. 교도 야민도.
0: 어. 란다 아무나고 된다 된소 냐 하스쿠메라 균스메 제산딩조 지금에 이네랑게 링율 따다 님부시다더기 그뒤 모라로 롱디니 신나 잡시다도가 베나메나게 자마보 라고 참문유보다 차리샤
1: 마이규 마무딘제 유는 아라니 카체도
0: 카체도에
1: 응응

0: 파두나.
1: 야. 어찌? 띠 띠.
2: 어찌? 띠라게 당처럼 녀 말베.
1: 다지.
2: 뇌제 가져가. 파셔슈.
1: 리. 파셔슈. 도메. 다가셔슈. 보고 되는 가져가래.
2: 다셔줘.
1: 리. 다가줘.

0: 다야 라뉴다 가르팅구요. 강부터 슬링글리 쓰자.
1: 녀녀다 대자. 랑게 머럽 타셰체 꼴게 베닌도디게 통추.
0: 녀절랑오베.
1: 당동. 미미 남주. 포모. 랑크쌤 날 지둥 동삼들의 장열을 삼삼어주.
0: 하기다.
1: 보랑 밀초시 사르바. 보랑 야야 갈도. 리유, 네 랑크 셰유다. 아미 수부시 내 랑데 내 랑크 통만 두고야.
0: 하기다.

0: 타투 겸네 콘투 님금이도
1: 으이 다 참 쉬어다
2: 문에 집에는 장계 강라 구역에 어두에
3: 문에 구조적이 여전사 여전사 강라게 구조적 통주
2: kenang ma ri kelin na cho ri
3: azi
2: azi nie tang gu xia yu nie da xia qi
3: ke zhe xie bi tang ge ku jiu jie ta zui jie su
4: azi bi ke zhe xie bi
5: chang mei nie xie ba yu da ke zui mu tu di zhe xie bi de mei ge po ji la chong bu qie jie yu jing bu di zhe qi za chang mo ma cha bu qiu ji
6: 다리 견사무 쪽부리 수수께 세여리 진짜지 돈달 갑자기 경마리
7: 김센도
5: 또 비야소 상불락부당제 참부치다
7: 이지 라고당고야 갑자기 깡배 용구마르베 아
5: 어디 디
0: 어 깡부 근데 스당래 사슈다 디 되미 욕들 랑버마르베
7: 이지 라고당고야 좀제 가르제 아
5: 깡부다
7: 쇼마르베
5: 마리제

0: 子，将军，让这个真是累不累啊？子，你就看啥不累？他都刚几个许久。
1: 格林达，
2: 今天哪子了？答应了这么几个没？
1: 咱们年龄也是够。
3: Kyuksha lewe gyurim nala kumta pata nobi ina Kyuksha chukwa ge yukwa.
4: Kwanza lehla masha.
2: Lakshu chukwa tele shuk shibish gyab kogi shuk ma dhabi ina chukwa ge zirgadwa. Kwanza ongo ne tungchu chaya mindu. Rang.
1: Kyuksha doida, jibish gyab ina sui ne lehla mebdi shingadwa.
3: Kuni lehla ma chikbu sonza. Kechwe zao ne chukma hri.
5: 切桑，可是仓库穷不多啦，该吃不吃谁？
3: 让我呢穷不穷？
6: 让还穷不些咋都？
7: 今晚你们都休息去啊？
8: 今晚啊，就小雷他们能用过去呗？
6: 难道没个让给俺老叔出去陪去当当了吧？
1: 现在吃不熟。
5: 准备啦。장기 간제도
0: 당도 양 구조기 없어 멋있지는 예 장기 구조기 배 방다지 빠르게 뭐 삼주대 빠르게 없어 마죠
5: 어?
0: 예 셰프딩 공내 인다 아루
5: 아지 총별라
0: 도다데 예 셰프딩 너무 이동아
5: 아이 치기 니네 총별라 기란 너무 도와
9: 저거 신의 대치소 또 도달하다 대자 그때 제유나
2: 아지 탐부진 제 큰샤 도달라 나로 붙인다
10: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미에 가신 일라 슈미 순슈갸인 콩미 콩부탐부티 샵주 콩덥리 랑체 원당 르두치 콘서 공부 신신 지도기 가설라 청년 충교로 수와시 태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치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탕 뒤니 취급 제휴 저당 야 부미바 여성 치도 태디 슝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 치웨 공부 제뒤 대신 기베 전나 시용이 초고서 공부 부뒤탕 청야 계획거 강바 처용이 대교 치도 티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 괴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 기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 타 대탕앙 차롱 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격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규인 여튀 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남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11: Lodi Padu Rigor Hamm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Chugu Cheva Shin. Lam Di Tula, Jigor Gnuba Den Yube, Sangu Dimbo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hi Tiwe, K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iwe Hamula, Cherju 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uke in the Tang, Tata Chanila, Gorna Gokukele, Jumigu. Penjong Lodi Padu.
12: 가져가
13: 가져가

0: Oka, kata dang dan sui yung ni, kishu chemi, nga lu yin do. Ninja debi, janin dang, chucha debi, zhu cha dun xie yue. Lulin ga cha jie chue, bai min jung kong jia, min sal chi xu dinbi, zhu sen dang, min dun zang bu, jin yu ba cang ma ra pui yue ba shi. Mang zong ngang wang sa juan ji, ma di yu mang wi, janin jia rin ni lo ji, xie tup ji rewa yue la. Jin dun de da bu, lo ka mang zan nye ju, rewa yue ji sun ba shi. Mang zong pa pa lo zang ki, da lun jin do de, do ku qian bu xie ba yin. Ganko dongwi lu zar di, duan nin qian bu din du, zhe yu ba cao le, zhe zang tue bi rewa yue ji sun ba shi. Sang gui ba yue san ne, ya long zang bi yung zi di bu yin ba dang, zang zhang jie zhe lan tu, zhe yu ba cui, zhe do chubu xie ba dang, sa yu ngui jie mang zu cui, rang xiong yung zhen bi, ngui mi, ren ni xiu ya guo ji chal di, sen ding ge din cui dang, di xin ngui ba xie yue. Yung zi di bu dang, ka nin wi, dong tong gu xie, lian zu din ye ju, zhong ma cui, cao wa rang jiao xiu din ba ju ye jin, da da kong cui, chu xia tue bi guo ji chal ni, ta ren ni pe bi, jie ke xin nang ge, zhe yu bar, su wa xiu yin ye ba chi.
1: Dari ngan tsu chokten jebe nang du di miri ki keje debi shok shiri je je za ngan tsu chosem koyo ngani khunan zo ya shuk gyob se ya yin la khunan zo dari likdu yongwa sho
0: Zongmo wa tuan zho zhe mi, zan cho zhe di Namu da nyan do gankor dong kin zo hiu jia ba yongwa yin xie sun ba shi Zhe yu ba cui, ya lung zang bi yin nyam dang sen do gen ni yin Bue zui de kang di sun nyang de bi san tu hing di nyam zang tong yo la Ma ri rin ni jia che chue den bi zi du jang tong yo ba shi
2: 나저 포육 노부님 롱동자 공 루지여 받다 진행왕 자샤네 대리 강그르기 젠두르데 폐수쇼에다 니네왕 자샤 만저게 잔난게 진네 슈샤네 샤베 노부다 도저 계지 계나라 계자여베 러와슈기니스
0: 강컨 젠도 신킨 저마초 잔난 종콩니 쉐가 만초티 라더 넘버 유유 시인 제 유바 처라 낭노 시게 바디네 미사제 제중 히더 저예 대지 로마초 방딘제 파사자비 셰디셔 나미 존데 코던제 와당 젠라 인연제 망초체 로마초 간베당 나홍 시바데 협기 장중제 메미 정리 효기 근절라 뭐제 토타 장 시바시 공카종 셰디셔 존데제 정마 초모 전까지 젠더지 나체 존데데 뭐 디위 망위 중아 토바당 효기 근절 폐제 가스 효기 인시 섬바시 셰디셔 존데라 저지 젠더 셰가 점 리더신여라 젠라제 차진양 여동 조인여 사반 저도 치와당 제란 뒤만 지그 지에비 르마츠이 뉴히당 신휴 체중라 최근 편보 체지에 공개 난탄 컬저지 린더 던산디 현조 산니바디 레지에 르마츠이 나휴 강여디니 로이에 다다 강코라 동주 휴제 르마츠 조산니바디니 저디 타티유 시 참더 니휴 예기 셰이에 초모 양롱 장비장 르마츠 나롱 시바더 랑롱 더 주인도 린더 제 람베 제레토 산티 코나 왕위 이왕 초휴제 튼기여 젠더 추천이 라잔 시바주 닝군 추세 준이 비토 레니르 카카 르마 타트유 사른저니 젠더 딘산티 앙 당보 랑여바시 젠더 주제지 공카 종더 앙 당보니 숨비 발당 겐지 카피 에시아 르마 마게 제자당 겐지 마피 중화 체미 마게제 퍼중 제유바 겐지 장귀 마게제 시 가장 토휴제 제유바 겐지 세피 마게제 전지 야휴 더빈 제유바라 샤가

시부르 규베 검답 교수 조신 여바리 딜루츠 시제 뒤치 남베 십주 철동 체제 파르는 중 교고 총내 로도기 뒤총발레 자제 중니 차게 파르 여바타 십주 철동 체베 지법 주기 둘세 자정급 중에 숨차 안가 신유 게르기리니에 탄 조제 십주 시제 통원 주린 파제 교수 임바타 툰레기 린당 뒤제 균투 토로 조신유 예공 전에 요구르토 용게 망도 송에

Smolinge Gunkamsa, Sanini, Tuzini Jinang, Ki, Dunsu, Shibdi, Nanda Ribe Mune Shubina, Sajishi Ki, Ni Richanum Trucedi, Ning Ering, Dumar, Anchan Yusani, Walia, Lebe Tusu, Sanete, Duntu Gosuba Zuyu, Tuteya, Satu Sajimanchiwa, Nemsi, Tangsin, Zangla, Sidin Jung, and Number Yongsu Mungu. Dine Nemsi Pecho Golia, Ji Zibina, Togong, Rangjone. 너리타,시제노규타,루규리아,차부충네정외파르법규,사제카지리차부정외네치외파르법규.데네너규노규타,로게루규,닝제셔규타루규,참드루규리아차부충와,양의조차르법규타,사제카지리차부정우법규.티민기선에칼레쯤마무코규.선이니모,너리타,시제노규타루규. 로겔루규티신닝제셔규탄루규리아차부충와양의조차르법규타사제카지리차부정우법규.디네참드우규탄루규닝제우규너슈노규제리아쯤마무코르네거브리남티규사제카지리차부심심양의조차르법규타티민기선에칼레쯤용용코르네거브리쯤마무코규. 마운 최준 뉴스업시 링 랑종기 시지 사제 망치와 타 닝제 사제 망치와 로겔루규 디네 참드 바슈타 너리기 기계탄 게즈젤리아 스시 뉴세년가 중체자민규레도 샴리아 시정원의 카치 시러나 청관추라 정망고규 조세영장 주신에 니주섭된 파르 흔주라 정망고규 조세영장 주진에 니주세영아 파르 삼주지 남탕내 림시 정망고규 조세영장 주니 니서주 파르 칸바르 정망고규 조세영장 총내 주주 파르 사가르 차바충 펌네 림시 차바심심 퍼규 조생자 게네 주구파르 네동라 남탕네 림시 쯤멍 코규 조생자 조숨네 니시서루파르 총게네 쯤멍 코규 조생자 주네 니시생아파르 콩가라 남탕네 림시 쯤멍 코규 조생자 조지네 니시서루파르

0: 랑게체는 비제도.
1: 녀사쇼. 리스가르도.
2: 지교군도 슐라다르조스.
1: 로다.
2: 타오조이 마부판가 담마동쇼로. 접구체니. 페이지 막다갸다. 메다. 더지 숨길라스 토베 마체. 던도 자오니길라스 세샤.
3: 자마교.
4: 徐湘姐，我那全部情况啊，明州巧了，俺最没空去，可瑞蒙古的，卡州蒙古的，今日再不接个木特接雨了，早我出门天气，怕过车子，找我美军操心破药时，立马在卡中抢救的，今日出个人马给心脏，他这明州卡中去养是吃不起，
3: 鲁大昌的妹妹有三个能力，卡中去了接下。
4: 就算卡中切瑞个主子上门没炸到，入校期个木秀大年，阿拉就入库送修起的大伯马菜，卡中切瑞个米杰能修个看不上么些呢？细菌药剂个能救死个多啊！
5: 鲁大长生爷的，我那古堡做啥事？阿拉走，你们还是过过个季节些，多多是养舒服个。
4: 快过去妹妹，木头爬过去休息，一年特聚过这么多，要有钱人个嘛的，谈得对了。
6: 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

0: 다들 니 협조 시켜. 민소 수웨아 미마세쇼 우니브리. 샤블라 지켜보시 중락에 수셔는 그리.
1: 로듀소 윤부소 수웨아시 쇼니 미마시 쇼다. 나조 메시 정리기 시쇼 디시 메시라 정짐 장다 시쇼 니기 시쇼 제라 미마가 된도 니웨 시쇼 소자 장메 시쇼 리지다 갑교 창시 오야 니 망고 시메 장메 도스니 리테다 쇼 리테 니 셰블레 데무 체 용시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我队长作为很多的队长
2: 真书堂你这次没这边去过真书堂能别行人从岳阳给年年在有个做你从高度片面一面啤酒堂年年在打工去做呗年年在有个做跑哪哪路年年在给年轻人我进屋没得话他赢路没得话年数也不没提拔上来级别差路的落中了手机提拔没事闽南籍来客女子马路抓他英国族那边常在的后面两个土著是年年在云南真书堂的平堂借用给母鸡从大村干一边严肃语在云外所那股跌入去的从南土了我进屋的真书堂给三三给吃花

0: 마주디 칠주 공부 소자 다리 차동네 야고 싶었어
1: 제가 야고 싶었어
0: 제가 더 가라 좀 상해
2: 고비 송라 로페베 로페베
3: 고비 송라
2: 유언이 좀 해 카드로 다치
0: 고비 송라 가나소 니지웨
2: 쓰지 쓰지
3: 고비 송라
2: 이제 마시 야가 시위
0: 고비 송라 예니 니소 가나소
4: 이라서 마마도 좀 숨자 샘사 임구진 애들 저리샤 다녀서 나 송스니다 긴좀 마마 봐라 저 가지메
2: 고배송라 고슈

0: 장사 얘랄이야 습소치 습소치 스템은 그제 셈어줘 칼리큐니 잉금인도
1: 주셔 딘제 마시 니 뭐 랄스 니에게 장매 내주 딘제 러리 삼삼어줘
0: 내 세계 통수 왜
1: 아소 숨겨 통수
0: 아하하시 디밍라 자에 람토사 니주 구주 날 흥고 잡래 유유샤 다인의 카중 영원을 켜지 상투야 요마리 제리 유미츠 허여얼 따당 가르 용구래 마르마리 따당 가르 용구래
1: 네 삼다자 다빈 리우라 제와 삼초
0: 지 다빈 리우라 세가죠 다다 네 주디 샴푸마 자광리야 나주 다빈 라라 허여얼 렌구 쳔브리 나주 다 저미 수가죠
1: 준셔 상가 고주 디소 네 다빈 리우라 세지 샹궁아 깨린 와 삼초
0: 잔요구도 괴 뒤튼다 춘추 말다 계세 봄소 시베 나이는 영자 지주시에 속도 된 그리
1: 속도다 내 개미도 네 유어 봄을 쏘자 네 뒤튼 저 하베 지라 지마 소외추 밀동대신 말 삼추 계세 영원 리수가 신비이나 네 뒤튼 저 집에 지라 뭐라 균대 소화시게 용구시
0: 하하 시 장자 라국다 차라 라게 켈린 허여 얼당이 매우 차브리 쟤는 아주 말만 세냐 속 말베
1: 잘 못입시 둔다 등아래 갱키시 니야 망조 레드 주와기 민절 교육이 구마시
0: 장자 다니엘한테 쇼티 쇼

0: 고야미도 오네 계자지 턴도 사실 제요 마시 고바레 마르마에 이스마레 가서 고소 로그시라 제브리라 턴도 가스나 데고르 젠치신이 있는 디니엔의 젠치 제요지 나 고소 이치유 모두 답시 신다도 세부쇼 니자 세미구쇼 도마접시 하는기 고겐 키킹가이
1: 지라 니모란 키스트 도스치 가다 탑시 가르다 안고 초네 예밥 입시야 이 마스터 규리
2: 루스

0: 喂，杰瑞。
1: 鲁宾啦。
0: 杰瑞，昨天没唱着喂。
1: 昨天没出了天数。
0: 恐怕心说。
1: 恐怕天没心不中。
0: 别傻不哩。
2: 严三叔。
3: 亚秀。같이 해서 허사는 니즈 사업기 과해 두기
2: 예 직집 내기 했어
3: 가리
2: 주지 어제 로용 별 안 봐라 나다 보면 여가 자유체니 처부나 침부이
3: 샹다 허여가 처부나 같이 해봐 아, 카트로다. 여기 처분한 가시에 봐.
2: 네 말은 가시게 비.
3: 문혜지 비.
2: 문혜지. 얘기랑 문혜지 우리.
3: 기자, 장인아. 장로 어디 지치에라. 고고수수치. 想着需要来的这几年学着呗啊让苏姐让妈妈疼着不到妈妈来去不行俺就开始俺就忙做来推大学习俺就得忙做给来推别个用不到十个月呗啊一年上夜俺就忙做身上下边旁边要的别的没有碎下想个十个月当然了没个心没孔大大下大麻痹 마비 마비 이제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他的钱呢？别随心不的，赔偿各种车顶跌宕、乌云天刚躺，贫穷农村人质猎户人娘多年月，跌宕错位机制立前，跌宕贫穷协不的行。我做用我杨宗平，特地南门给操场人多，秋秋总进不创作人怎么穷啊？搞不起大穷，平姐别把个事修。
1: 这个说起习近平去，忙用给的当面呢，全用给酒店用米水鞋汤，任意的当你说是任意的呀，让旅游节送不能行。场面任意的当汤，苦力的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的当汤，地基顶边苦力上不起砖脚，别准切过呗，别个修行。
0: 到这里，俺在列在哪里呢？贫穷苏里老金去给跟起木啊，跟生猪来点这学去，能不能给苏大娘多？地摊过里啊，找人修行。
2: 深圳准备哪里？给点钱不打，苏里膨胀吧，膨胀面吧。若不将新旧路面做点路边，改用拆迁中路面吧，开往电送闸北，我落在沿线，改用城乡面的苏里街，偏乡新店面的当，就在新的新店面了。偏乡铁路苏里路前，碰到面干给，你从地下给住人。
3: 泉州苏里路前，中间人行街，日常日的开往。中国面的苏里路错各塘边，寻到乌云天岗街，原来乌云所街，通天西面沿了。我记得，街各塘，新进镇边，历经南站九站行业路塘，咱们苏里推地路塘，对面推地看呢，接送卡面着我，松竹上塘，松竹北松塘，中间北二街北一万马赛，来到我那，新竹老么托马了，新竹做平南路。
4: 这档节目记录年度全国路段、记录年度你是啥松的，各档不档，各年别改用啥种人生着力冲突托，每隔个节总加了昂档不短嘛托吧。记录年度你是啥子路，俺就说，平常比如苏里路前街，平常当月段，提前空到面岗街，面不再学个参加托吧。记录年度你是怎么路，学上两种，啥段边角不写托吧，空别两段街，稳段每隔个参加托吧。
0: 给老公看不上。公看不上，
4: 上我公看不上。
5: 那给了天天开始制作那了吃下面的迷茫不解的地摊过里啊，另外那年忙不多了。
6: 那是。
5: 现在特地俺这里真的感觉给了给，肯定这里啊地摊收入没过了，搞了去哪了收入？
6: 那是。啊，俺做在这里地摊是这个呢，没长买给，花忙不也是吧？因为俺地摊是的，俺做军队忙着呀，在这来过的，吕布得不收是吧？得是的，俺那三百汤包收了嘛多，三百得不收嘛是吧？ 俺那地摊是这个呢，吃驴给得不咋没明白给，难心得不过，汤没过完了。第二印度个呢，俺就给吃了呀，听对些别个，俺这咋没明白给，俺给生干的呀，抓不起来，得过。听这些个呀，地摊是。现在的听对几座车上，搞来搞不去了。可是说呢，俺就没干哪里因素呢，没场面可来，俺哪这拿下是没干哪用过了吧？第二印度个呢，俺那。 七别吃下说能过那个些，顶我们吃是得当二百是嘛是吧？但一年没看见的，几座难度得的天南北一年的大概嘞，俺那没看那照顾我们嘞，俺都过那不得的要嘛的是吧？米都个呢，羊开嘞，生个嘛的不要的是吧？俺就可以那嘛的忙活，你也像那这样得当嘛的生个多啊？车站谈到俺就给得当没得不汤嘛的下，才的好像给管不起来的下，车站过了呀，俺那俺就给。 下当忙不远的，你也三六年了，确实呢。去萝卜得我怎么难心几把些的，穷说呢，俺那得当了下生。现在俺就给上面军队，俺那七个说过怎么明白的，哪个性格了呀？俺那俺就给拆迁车、拆多车，天天没不拆迁，性格么照不学个的，太外讲，俺那开心不了下生不多。
5: 喏，是的，老老的了，他开始不清楚。他现在光给吃我的猛些的姐姐给那个，地摊给开几人心疼，地摊送给这边贴了，他不晓得开的有没有过了，也搞不清楚了，小姨。他那俺做地摊时的，开始时候说呢，俺那场面早晚意思话的，是吧？俺做给对对给电话一年的，电话是这个呢，俺那俺做给第一年的，初二一年场面早晚的地摊意思。
6: 现在俺做听这印度个呢，听这个俺做中国过来哪里呀？开始说的是，地摊给中国做工是吧？地摊给贫穷做工是，听这是忙不起，搞了哪样过来？这个哪样性别给？俺那俺做给俺那，闽南拆迁忙不给送哪里？大概哪里？俺那地摊的面呢？俺那开啷个？哪说拉不能些的是玩吧？现在俺做就是哪里呀？俺做票数二百那些，面那话是的，但地摊的人。 没那我的，俺谈不得下下了。 하고서 메나와체 다 메나와 등기티 슈브 능신리 아니 치 류자 메바 낭신 만나바체 게체 슈시라르 바 차장 안주 디인두가는 단당 안주 기배 차시하서나 음악이 미기 캐바든 적이 그래 가르에서선 다 대상 안주기 아니 치기 가래 아니 변주 주비에게 체도 아니 뭐 자치 슈디 라샤서 그러나 안주 배 차시하서는 나 되게 아니 직하세게 디바게 아니 지주게 아니 뭐다 아니 딘데기 라바 딘데나 주디 다 콘주 가르지 와르세서는 배 차시하서는 아니 직 변주 지라 라해 라 안주 특수 아니 뭐다디 망부 땅체 니조 매제베 체도 아니 안주기 랑마 디 동제 랑마도 와 들 망부 동는
0: 공유 송그 봐야
6: 공유 망부 동는 것도 와 차장에 쓰고 콘솔이야 다 계란 뒷동수나 아니 응우디 배차샤서는 나와지래야 아니 동제 배시부 쪽도제 층아체 와 마동부 체제 균대 아니 아 안주 균대랑 신체제 은신제 치숨 중수는 계란 그 굽뒤디게 가래 아니 층아디 맹간지 이렇게 그래 세상 딘지진도 다 만족이 대단하세요. 하진 그 자체 물어봐. 소환하는 거야. 세상 만족이 준대 아니 배차샤슨 키 넘버 인수네 아니 쇼레 페비아다 딘저 유하르 때 티기 쇼레기 제레야 키랑 가르치 그래. 대단 송교체 개진 버리. 만화같이 때리마다 만족 넣주디 바 인수네 다 보고 와 시부 두고 와봐. 보고 와 시부 지고 와 때 대단 송교만 보고 와 무디 하와된 거 와라. 맹간된 거 맹강 땅 벗은 뭐 힘든 맹강 나래야 계란 가래 류메드 쌤메드 정말 욕을 봐. 최장 계란기 아니 균대 그 초에 나래야 대단해야 섭서 최소는 만족이 쉬운 나지. 맨나와 내봐 세대 안 당부지 짐도수는 개첨부 시라리. 아니 개급 그 쓰지 그 조당에 다가라리. 아니 몇 개는 왜 내다 그러봐. 몇 개는 왜 시에서네. 아니 단대 지도 털이야. 대화 당 대마 당부지면 아니 계란 가래니 제 매봐. 제 말에
0: 시시
6: 어디인데 얘 때문에 하장게 개체물이 쓴 것도
1: 로그 되임바
0: 원지피
1: 어 그가 단단 맞아 나야도 가르치였어
0: 풍도세 은디 동야 그거는 이 동
1: 아 진짜 동체 나중에 아 되게 동야 갈로이 봐
0: 가비
1: 갈로스네 망로 등고이 봐
0: 이거 직등 직등이 있어
1: 오 망고 등고도 와 세상에 아니 나죠 망고 등고서는 니마치르 체그리 찍스티데 오저테 로서드가네 체그리 숨제 십제 도와와 차단 이놈 제서서 제 나서 나야 돼 아다다 안다 소소 디 가래 어 고미신 지디 딩럽치나 안주제 미주베 두 나도와 차단 딘나디 다 디리디 자원이 동에 와 맞다
0: 그래서
1: 도바샤마도 아니 다 단다 그 나자데 오저리 니네 맨주 제제 야고 뭐 죽나 가르치 그래 개마트에 니네 엔드 제부티 차단 딘디 디지털 자원이 너무 또 아타 단대파 로스는 이는 민지 보지 인내 동에 다 따도고 조주 당고도 와 주마스도 하고 소에
0: 어
1: 대체해서 어느 나서 차차서 제만 내려지 그 말과 내려지 그다 하고 소에
0: 대결 아니마이나 제지 무슨 사고 매백을 량한 저 제동 박세지나 소리 인가요 말이 쓰리죠 봐
1: 다
0: 단대 제지

0: ᱛᱤ ᱵᱮᱛ ᱯᱷᱟᱨᱛᱟ ᱛᱤᱱᱮ ᱟᱱᱪᱩ ᱤᱱᱮᱞᱮ ᱛᱟ ᱭᱩᱜᱩᱢ ᱥᱤᱞᱩ ᱛᱟᱭᱟ ᱥᱟᱡᱟ ᱢᱮᱱᱡᱚ ᱜᱚᱞᱤᱭᱟ ᱛᱟ ᱥᱮᱜᱩᱢ ᱛᱮᱱᱮ ᱪᱷᱟᱥᱟᱵᱤᱱᱮ ᱢᱮᱱᱡᱚ ᱢᱟᱝᱵᱩ ᱭᱮᱵᱟ ᱦᱟᱜᱩ ᱫᱚᱣᱟ ᱛᱟ
1: ᱨᱮ
0: ᱜᱮᱞᱟ ᱜᱮ ᱛᱨᱤ ᱟᱱᱪᱩ ᱯᱷᱮᱱᱡᱩᱝ ᱠᱩᱞᱤᱭᱟ ᱪᱷᱩᱫᱩ ᱪᱤᱱᱮ ᱜᱤ ᱢᱤᱡᱤ ᱜᱤ ᱢᱩᱱᱮ ᱪᱷᱟᱥᱟᱵᱤᱱᱟ ᱟᱱᱤ ᱱᱤᱢᱟᱪᱤ ᱜᱤ ᱥᱮᱜᱩᱢ ᱛᱤᱱᱪᱩ ᱛᱤ ᱠᱷᱟᱱᱡᱮ ᱪᱮᱱᱟ ᱭᱟᱝ ᱛᱟᱵᱩ ᱤᱢᱮ ᱠᱚᱞᱟ ᱜᱮᱞᱟ ᱠᱟᱞᱚᱯ ᱪᱤᱱᱟᱨᱚ
1: ᱱᱟᱥ ᱱᱟᱥ ᱛᱟᱛᱤ ᱟᱱᱪᱩ ᱱᱟ ᱛᱩᱡᱩ ᱱᱮᱵᱟ ᱡᱟᱱ ᱛᱮ ᱫᱮᱣᱨᱵᱟ
0: ᱱᱟᱥ
1: ᱟᱱᱟ ᱱᱮᱵᱟ ᱛᱮ ᱫᱩᱱᱤᱭᱟ ᱡᱩ ᱢᱚᱢᱟᱛ ᱭᱩᱝᱜᱩ ᱟᱨᱮ ᱠᱷᱟᱪᱤ ᱜᱮ ᱠᱷᱟᱞᱟ ᱪᱤᱵᱩᱨᱮ ᱥᱟᱛᱮ ᱨᱚᱣᱟ ᱠᱷᱟᱪᱤ ᱠᱷᱟᱞᱟ ᱢᱟᱝᱵᱩᱨᱮ ᱥᱟᱭᱟ ᱛᱤᱱᱨᱮ ᱢᱟᱝᱵᱩ ᱭᱩᱝᱜᱩ ᱟᱨᱮ ᱪᱷᱟᱡᱟᱝ ᱭᱟ ᱫᱮ ᱥᱟᱢᱫᱟᱱ ᱡᱮ ᱱᱟᱨᱟ ᱨᱟᱝ ᱪᱷᱟᱠ ᱪᱷᱚᱠ ᱛᱩᱢ ᱪᱮᱡᱮ ᱟᱞᱟ ᱛᱷᱟᱝᱵᱩ ᱛᱮᱞᱮᱭᱟ ᱱᱟᱣᱟ ᱥᱩᱢ ᱥᱮᱡᱤᱠ ᱛᱟ ᱪᱤᱣᱟ ᱥᱩᱢ ᱥᱮᱡᱤ ᱱᱟᱣᱟ ᱥᱩᱢ ᱛᱮᱱᱥᱤᱱ ᱪᱤᱣᱟ ᱥᱩᱢ ᱯᱟᱝᱭᱮ ᱱᱟᱣᱟ ᱥᱮᱱᱟ ᱛᱷᱮᱡᱚ ᱱᱟᱣᱟ ᱥᱮᱣᱟᱨᱛᱟ ᱟᱱᱤ ᱪᱤᱵᱩ ᱪᱮᱭᱟ ᱜᱮ ᱥᱩᱢ ᱯᱟᱝᱭᱮ ᱛᱮ ᱪᱩᱱᱟ ᱟᱱᱤ ᱫᱮᱛᱟᱝ ᱛᱮ ᱠᱷᱟᱞᱟ ᱫᱮ ᱭᱟᱢᱢᱮᱱ ᱨᱚᱥ ᱠᱷᱟᱨᱥᱟᱨ ᱥᱮᱥᱱᱟ ᱟᱱᱤ ᱱᱟᱱᱥᱩ ᱠᱤ ᱥᱚᱵᱮ ᱠᱷᱟᱞᱟ ᱛᱮ ᱱᱟᱪ ᱥᱚᱵᱮ ᱞᱟᱝᱭᱮ ᱛᱮ ᱱᱟᱪ ᱨᱟᱵᱟ ᱱᱟᱣᱟ ᱛᱩᱨᱵᱟ ᱥᱚᱵᱮ ᱭᱟ ᱱᱟᱪ ᱞᱟᱝ ᱟᱱᱤ ᱥᱚᱵᱮ ᱠᱷᱟᱞᱟ ᱱᱟᱪ ᱪᱷᱩ ᱠᱚᱝᱫᱟ ᱱᱟᱪ ᱱᱤᱭᱮ ᱛᱤᱝᱭᱮ ᱪᱮᱱᱟ ᱠᱮᱪᱷᱢ ᱥᱤᱵᱡᱤ ᱨᱮᱥᱟᱝ ᱜᱩᱫᱩ ᱱᱟᱣᱟ ᱥᱩᱢ ᱱᱟᱢᱟ ᱯᱮᱵᱮ ᱠᱤ ᱱᱟᱞᱭᱟ ᱠᱷᱟᱨᱮᱥᱮᱥ ᱱᱟᱢᱟ ᱯᱮᱵᱮ ᱛᱤᱞᱭᱟ ᱟᱱ ᱱᱟᱱᱥᱩ ᱛᱟ ᱱᱟᱨᱟ ᱪᱷᱩᱱᱡᱩ ᱱᱮ ᱤᱱᱮᱨᱤ ᱱᱟᱱᱥᱩ ᱞᱚᱣᱟ ᱭᱚ ᱢᱟᱨᱵᱟ ᱪᱮᱫᱟᱜ ᱮᱱᱤ ᱥᱩᱢᱟ ᱫᱤᱞ ᱯᱷᱟᱝᱥᱤᱢ ᱥᱩᱵᱩ ᱪᱮᱪᱮ ᱠᱷᱟᱨᱪᱤ ᱜᱨᱮᱥᱮᱥ ᱪᱚᱫᱩ ᱜᱮᱵᱚ ᱜᱚᱵᱚᱱ ᱥᱩᱢᱟ ᱥᱟᱨᱟᱢ ᱢᱟᱦᱟᱡ ᱧᱮᱱᱟᱝ ᱜᱚᱣᱟᱨ ᱧᱮᱪᱮᱱ ᱫᱤ ᱪᱮᱨᱤ ᱥᱩᱵᱩ ᱪᱮᱨᱮ ᱥᱟᱟ ᱠᱷᱟᱡᱮ ᱱᱟᱣ ᱧᱮ ᱜᱩᱫᱩ ᱦᱟ ᱱᱟᱣ ᱥᱩᱢ ᱛᱟ ᱪᱤᱣᱚ ᱥᱩᱢ ᱛᱷᱟᱨᱥᱟ ᱱᱟᱥᱭᱚᱱ ᱥᱟᱝᱢᱮ ᱪᱤᱣᱚ ᱥᱩᱢ ᱪᱤᱜᱫᱚ ᱠᱚᱝᱢᱚ ᱪᱤᱵᱩ ᱛᱮ ᱨᱟᱵᱟ ᱟᱱᱟ ᱠᱚᱝᱢᱚ ᱜᱮ ᱠᱷᱟᱞᱟ ᱪᱤᱵᱩ ᱪᱮ ᱨᱟᱵᱟ ᱥᱚᱵᱮ ᱪᱤᱵᱩᱞᱟ ᱥᱚᱵᱮ ᱠᱷᱟᱞᱟ ᱪᱤᱵᱩᱱᱤ ᱛᱤᱱᱫᱤ ᱥᱮᱫᱩᱜᱟᱱᱮ ᱦᱟᱡᱟᱝ ᱜᱩᱱᱱᱮᱵᱟ ᱪᱤᱢᱵᱩᱫᱩ pe cha cha sonan nga zhu ge lo ya zhi le cha du ge po wa ge me zhui du ge ju du de xiao zhu de wang da qi bu zi ka la se sonan ka la de ju tu gu ma re xiao bei qi ran lang du ge chang ma go de tom si si shi ba ani ke na le ji ke de kan ye son de a de ge nan xin bie gen go ye na jin jin re de de che du wa de ka re se sonan nga zhu lo ye zhi le de che lo chun ju de sta gu du wa a de de chi gu du cha dang nga zhu de yin du ge ne a ne nga wa sum dang qi wo sum se de ge qin bo re xia 학과도 아니 만족 그 쇼베 인스는 쇼베 등아 사사야 샹나 그바 아니 칼라드 등아 싸우래 좀쟁 칸스는 공다 그 칼라디 만족 초조 듬바 개바된 데 최소는 다 창강 칼라요 말바 또한 거바 속불이야 커서 구와래 제자 등아 최구와래 아니 인공디 아니 디네 파브 그뒤 또도 답배차차 미장지 있네 삼단이라서 칼라디 칼라 약수사이드 카레 그뒤 또고 있네 디사이르샤 마토 버체지 답시 세어와 아니 마토는 가래 너무디 유스와 딱한 아주 칼아 대유
0: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
1: 세상 던로직 세서는 아니 주마도 비 대우도와 세상 아주 쇼배가 들랑서 하람 쇼배 야는데 미참도 그렇게 좀 생각한 산하군 저도 다그랍 심으로 봐 학과도 아니 공개 인수나 아니 산하군 준비시라 알아봐 세상 아주 칼아 쇼배가 같이 이건 안 신비게 아 쇼배 야가 들랑나 칼아 세서는 아니 데 구조지베 개체 물어봐 나도 된 뒤에 인군 갈아디 가레스스나야 거기도 도도 되죠 공다 인수나 답에서 인군 입에서 취해서 당부터 취해서 아니 저도 시지 지찬에 갈아바체 초조 신이 초보로 주주 세상 안주 뒤인데 된다지 삼단체 갈아취에
0: 세게라 로로 딱이라 트링케 샤샤입니다 총게나리 네리 땅은 주신 조구리 네리 꼭페 쳬스타 쳬야기다 총가스 네민도다 망부 쉽지 주도아 딱 카지게 꼭페 돈은 인유기 대범민도스 그냥 카지게 꼭페 돈비나 차 쿠르교다 디게 강로리아 편도 요리스도 디테일 게라로 공추라 치카르나
1: 카페스네 사버바 사버딘데 직디 땡유류카네 당부 뇽뇽디에 그리 공부체. 공차순나 클리디나 괜히 말해. 답변 차샤선 안주 답변 나선데 인사지 민자지 조르와. 그래서 미상매 가서도 거기 체조 유배 칼라드 사우레 사치도 와. 특수 차이. 와. 년전에 디시라 추주면도. 디키랑 공면 말와. 나의 니가 시비도. 세상 키랑기 카레스에서는 클라스 사바시된 거 주나. 안주 카레. 지금권의 차일러 받자. 공지 차이. 아니 차이스 림비 림비 림비 레비 하고 송아 배차샤스 키란 코벨이야 니브시라 유나 니엘이야 포버렛 레츠 치 디낭다 미도 아니 망 대체나 되게 말씀도.
0: 아, 당간조 초별 사교관 초라 초회 개념 미진나. 나 쇼게네 제 서동디 컨디션이 야고나. 카지게니 코코동바야 추다 촐로모로 최네 야고요. 승도.

0: 신배 참바 유네 된데 핑그리 아 세상 안주 디인두가네 니에테나 조교 주네 개화면도가 또 디가 낭신배기 자수만 약부치 최소나 니에체나 개화면도 직디 콜레에 추익 줍제 요아리라 양 눔스에들이 캐주여 안주 메트릭 난 예수 포악 난래야 안주 독대두건 짬바 직 식지지게 메자장 세는 주데 마리 콜레야 눔과 포악 난래 눔 중순 포악 구조제베디 이하주 조우디 초와 곰실 때레스 케랑 곰시디 자수만 니에부 유여바 자수만 첸덴 소토이나 자수만 디즈 라보르 쳇 사드 뇽뇽르 체제 쳇나 야부도 고스 니네 케랑 초고 주년이나 거장 멤 체제 추 장무 멤 체제 추 차보 대준 최 능신 쳇나 초고 들이야 포악 미트 기에다 디가 능신 비 칼란 주예다 딘제기 누바 유여자 댄샤나 야부도 아 이네 추디 딘데레 다더산 지조건 딘데시도 현재 딘데는 거 있지리 대중 추구에란 소재 시라 추구를 봐 보고 싶기도 와 다디 단당에 지조는 때 되면 망부지 넘겨 지금도 캐나마 딘데 만나마도 근데 지금도 있어서는 드린 추구에란 소여 봐 소재 드린동 디 아니 안주 후근한 거 하디 선이에 동 나니에 동 추다가란 추구도 와 뒷마추 아 이는 민지 추사바 대란 쇼바 야샹나 추도 꾸나 꾸차서는 다른 그 꾸랑서 다른 추 자꾸 말해봐 하고 숨아 하르스그레스는 배변나 디스그레 꾸랑 디 꿈기나는 추도 꾸브레 하고 숨아 나도 되는 디스그바 다지기 샤무니스에서 주베 디드베요르 꿈낭 추도 꾸브들이 가르스에서는 꾸랑 백엔 매지 치버스에서 가르스는 치버스에서는 차와리 그 꿈그 카꿈이 차와가 지그러봐 나도 남시 차와 있는 다동국도와 디콤 디시그 하고선 그 디네 가르치 그랬어서 백엘 메뉴를 세드 가르쳐서 폴 누우 말다 단데 디 두두 거나 하고선 제장 안주 두준 깔에 추드 그도 키제 그런 취했었나 직검 세야 때 편도 요할 때 폴 누우 제장 단데 꾀장 디 가래 꾀장 백엘 미기 폴 메뉴 봐서 치버 시그레스 타월 핑그레스 이나한 디급 되는 애 주셔야 고장 백엠이지 트버스 그 팬더로 도와 샤지 런에 독자 니군지 샤고지 러선 독자 차르다 니바 창맞기 인거다 다 나즈 망부지 하고서 딩원지를 샤다 들상 아주 잔난다 커서 칸 다른 문제 축구장 줘야 돼 배 야보지 레도데 뒤쪽주 나라지 아 세상 계란 속에 있는 민지 대기 가서 오래 추디 고장데 샤고 말랩지
1: 심세레 정중 감기 민남라 제베 자신이 락다시 이바마세 심세 롱수 추준이 대외야 민남께 초배전 되시시 민남께 레가당 초내 지세 코리오 면접의 경기 심세에게 퉁공다 류송께 초주 교회양 면접와 책임유 대야 체제 당제다 디송식배 심주께 제부다나 미 류송 대당 용왕 닌달 신제다 시리 주리 체제 센셔 리소레 총배 초주기 교차 주자 카시 괴바 마세 초주기 교차 대다 체당 人性 돈용 부초나 냉고 류송기 네버 캐도 파바 뎨베 도비유
2: 기링기 레제 딜라야 류군 착기 명바르 체베 린종 옥기 체팡 셰바디 럽규인다

0: 말에 재산 뒤인 구조 뒤에 하장기 개침 부시라고
1: 니가르니 워자르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增进我母 人体的第二年极度点别撒度银点唐格拉格月南方聚集街上灭度测度点第二年土热撒别云中撒巴银云中撒别别给米利卡给米莫纳屯地塔亚尊银别土热给年啊藏月啦 中华民族基督教别独立前沿和东部居民组织行米利卡瓦拉平均中央塔别日娘这些了军队当年也用给米利团结亚春节别上去对局了凶人监狱原政撒别别给团文塔参别别在那边别给给冷别托越狱了别给给团上撒巴拉西苏联秋游年 别给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别在内鬼托里，撒对边角罗别给东位，文具区对角罗凶人监狱。群众撒别，极度点别，别给区间定约贴，金刚给蒙起登不住巴塔，撒对金刚不留，球队松动的凶人监狱。第二个别，金刚写别托卡四中切角罗凶人监狱。群众撒别。 汤藏多边塔，特性沙边地，及其瑞阳镇月铁，秋游年，汤藏丁令塔，汤藏沙边，汤藏塔界界地六个切切当年，第二个边，塔边塔达的蒙族地，拉连别顿区，组队护大前沿，别别，土热沙巴顿，讲究人物沙巴拉修，别给米瑞卡给米蒙地，母体，秋游年。 유럽사비에 방기에 표정 제주 라렌 터진다니 둔지타 조추 제비 시륜 지도제 댐비에 지소 링루기에 표정 사바툰지 매도 후다 제주이

0: 바테다 버준 준비 체스바타 콩키 응치르 게컵 준비 심주 남자 니타 종 준비 심주 남자 니 롭자타 롭리 준비 심주 남자 칸아제 리좀낭 유지 셴야 리티 드미 땡도 제좀 숨주 하잠 베낭유
1: 아 단이 바티 중라무 치에비나 다치당도 드메투디 시사송 드메투디 시사비 지수 당아 디슈글 가르신도 힌두 중수나 다 분지 시력 다루에 두지 부배 좀력서라 힌두 중송 제단 참들 넘바다베나 제단안도 부배기 좀력기 로주기 통점 예주 다 예수 망고시 연구요아래 카직는 늪쇼비 예주다 얘기도 카직는 낭세 예주다 얘기도 양 카직는 늪쇼바다 낭세 예주 되니 망실의 세배 띵네 안에 부랑기 좀력기 체슈 폐주 어다 고름 대다다 뛰는 양 예와든다 예수 된다야 연구도 된다 이백 좀 생기 타직도 니미기 카손주 가나야 제단 표지 좀리 중림 야만한 표지 좀리 로주디 야와 세월 값소 미발도 좀지 낭통다 좀지 남바니라 대구 와서 마세 대회장 다 남발라 대구 주디 계신 보리 쌈 되고요 대리마도 표지 좀리 중림 야와 세월 값소 갑디기 소환다 갑디 로주 코나라 시존에 야와디 패시르면나 좀리 드림스나야 쇼 중림 예투다 아니 중림 예투게다 흉록다 드럽이나 뉴베이나 중세다 메참바다 미우부다 오직 차주고 요래 디인도 딱갑들이 해야 돼 통화를 해야 돼 가르르스나 찍데 드메투지 아니 푸지 좀릭스 다디 답대진 힌두 답대진 낭동도 나바니가 힌두 답대진 시그레스 아니 디갑서 통화를 중앙한테 망노리스 아니 망노니 치베 녜가 아니 신양한테 대기도 중담나서 뭐 망보지 유기레스 이나야 대다 다 가르시고래 다디 파르동 알아서 치수 다루에 녜가다 아니 시주타베 둥다 담벨라소베 나네 대다게 숨미에스나야 쇼 드메게 드니 드남 소주리 마도 무스 디니 디미게 당한조 좀리게 남바지 안조 드메게 통토바다 이지 삼토바다나지 파치르 윤네마 요 말에 성구도 다 중랍 무디시 드네 마슈도 좀 바탕 보디 드메투 딩게 탄다 코나 휴사송 다 드마게 투줄데 가르선 제 당한조 남규 맨남 칠로진 이스기 여러다 칠로진 현나야 마신 도도 현나 대독다 링이다 랑도르다 빵랑라 소베쇼라 다 중세기 로드 로드 멤멤 로드 멤버 그러 로드 멤버 아니 지 좀이나야 낙조답 대보인데 봐 유세기 카다베 신보인 봐 인바 다 된대게 내가 지금 버리 된대 내가 봐 아니 안주 피미릭디야 잠불링기 미릭 현단 자월 아 랑랑기 로단 참비 랑랑기 아니 카드 깨다 이게다 참비다 좀리 남바 망보직 중원에 땡기인 바래 이나야 답 대두 그 좀 대다 낭도다 남바니까 하장기 답 대지 드라시 임바데 야사 자 땡기리 디 드메투게 안에 좀 이렇게 삼조로 다 라름식 사수 다니 바디 가르신도 형수서나 당안조 부 강제 매종을 해야 돼 드메게 대무스나야 쇼 통메게 대무 부 랑산에 다르대비 돌무스나야 쇼 부연지 시력 다루에 내갑지다 좀비 고 중세지 라름식 규나 삼송 다 변지 시력 다루에 내갑디 미르게 시력 다루에 내갑래 표 강제병원에 현아 시력이 다체 중세 토브로 레베 내갑식 임바레 갑절당 아랑수 남주시야게 표기 찹시디 중당 디우당 번송게 짱스 다 로주기 등에다 용수 차게바레 대야 샵시디 중 디우 봉송게 짱바데야 동탄발라 시럽다 남줄라 되는 짱바시이 말에 딱갑 디게 봉보태서 드린 가상 계시켜다시나 아니 가르시고 그래다 대인벌에 당한조 신용 진게 대가 인벌에 아니 로릭 다 남주다 아니 링이 집에 돌아서 봐자 아니 신다 신에 중세 하고를 유벌에 아니 미경 링보다 하고도 삼로팅사 보통통게 대대신도 아니 좀게 쇼라자 다지 나게 조라선 곳 벨통게 다 된다셔다 임버리 디임베 좀 생게 아니 다 가르시고 그래 즉 샵시 종로다 제부 샵시 종로 아니 디디긴 또 망게 나나야 돼 가르시고 그래 즉 드린 가상이나 아주 손부게 현대 흉게다 아니 시부게 즉 양진세 줄라서 봐 왔다 대다 상매게 레와 주사대 본본남 임버리 아바르도 제부 포장나나 구신세나 아니 배다 즉 제부게 시 종로래야 돼 아니 탑시 담이나 저 동게 텐데야 중요 바래 대인도 좀 봐야 대달라 대네 분명히 실을 대네 제다 아니 표 강진배 양고 로주 디가로야 돼 지 초용에다 지 실업게 남주 카답디 코네 공도 배워라 너바신 보통 유 바래 다 나주 갑 대두게 좀 들라 제다 딱 제다

0: 这个当然做日数弄熟悉啊，当然吧？俺那十几亩东呀，当然吧？俺那多少年的，多少年拉手背？顶这个俺那这个总的拿错，铁大江俺那啊，咱不接当拉手背，俺那罗某拿错当多少年？多少年嘛？他同样，当然做那边的朋友钱是吧？啊，论郎们那些同样，我到顶这个总的说呢，别的啤酒钱不就钱有不了？
1: 大田林卡上安南所一个路口这边，上午多久才就当？安南十几亩当，上水路那手背，吃个老林个种铁大了，地位那样，搞铁头个，种这个安南去农业么当，是吧？安南青年，铁大了，他白的这个，配件先不行的，不得安住，他还过过不来，那通都过又不来。空气通便呢？简单在通住不来呢？票价种这路就给推上一档来，票价太贵，铁个给种这哪怕他。 难得过了，我这独丢心难处事。平均他为推个不拉恰村呢，总理给南边车都老重他，徐军、芒县，提醒平均给敲给断菜所有把他打了，培育人给对面人那趟吞心，票给人给空心当吞别，开局我是推不点有。
0: 老者为人过，地面虚弱，人叫昔日。朋友给土壤塞下的，他都写个药生，土壤准备给，他过度严打的写个药的，就是叫我送钱干部，穷穷那讲，俺那南北西的浪，他地，空了呀，他那土壤准备给过度了呀，俺那，他地写个药的，土壤准备过度了，当然是朋友南平的朋友他了，他了我呢送的，俺那土壤准备。 다 연답 뒤 팔라 당한 저 어 보는 게 드랍스 뒤 휴브레 다 보는 게 드랍 뒤 이런 거를 해야 돼 당기 휴브나신 지금 상무 도두 신년당 안에 리수 농수 신년당 안에 지 대대신 게다 배드 지금 좀 좀 이렇게 남아 망고 지 중화래 체발도 학발도 주고야 좀 신지 가지 가려 얼었으나 갑 대두 그 좀 이렇게 남바 나네 협세 체숙진 협세 계속진 쓰거라 당한 저 대린 가상 계시게나 잡송 거랑 기대 받대 당 아구르 대래 마게 구르 쓰죠 대래 다 고르스나야 쇼 루스나야 쇼 시스나야 쇼 다 간다 고르스 주데 갑테두 빠데 다 시자 다리오레 간다네 다리오르스나 고르스 주데 지당아라 주 갑테두 담바 아니 따츠고르 축지 아니 케바르데 가리오르스 네다 양득지 인된게 아니 드린 가상게 다 조상 전한 안주 양조게 대표 다디 주사 창마 고랑 고르 힘바부 그 태가르 로그 전에 로그 제마타고 측대다 아니 랑신 낭게 랑게 아니 세게 따라 주네 다 고르신 거 하다 임바레 대인도 다 뒤 고르 대다 될 때네 들은 가상 가랑 주 아니 다 고르 좀 봐 냠구르 고르게 좀 들라 다 빼데 시 빼데 체벌도 파괴다 착지 신보 하여 버려 제다 본부 돌아게 당한 주 본게 돌아게 한다 본게 시력 타외 돌아고 좀 그렇게 나네 네 값들 시도 명네 고르게 좀릭스 휴가 좀 생각하시는 값대도 다 좀릭게 남자 마음에 나네 치 개발도 파고 하면 나 치 착지 세사다 야마나 치 몽사다 가사다 힘죽시 우바데 가르스나 다 값디 마구르테다 차대도 다 구르테다데 저런 가상 알아서 동황게 잉잉 야마나 동황 자부네 통대베 잉잉이 나다 구르게 남자 망고 유버레 제불랑과야 요아레 룸불랑과야 요아레 마공글랑과야 요아레 대인도다 대주 대가라 힘죽시야 돼 개체 모직 차대 요아레 당에 되네 말을 추네 현아 고르 대다라 되네 학벌도 시송하란소 안에 가담베 되게 안에 가담베 개바지다 학벌도 샤세고 이히도 잘라서 비신베 고르 안티 대시도 가주베 제주 메라레 바다 마르발라서 비신베 고르 대다 함께 장도 온도 안에 당당하란소 분명히 시력 다루에 내갑지 나 고르 희망보 추기 나게 주제라 되네 신베 고르게 제주 망고직 다 가르시 우리 디체유 좀 윤진체바다 디딩래 안에 랑두게 다 제시 망보죠 룰랑체네 들 넘바다 없이 중앙 임브레스 디 지휴야인 디도 좀 봐다 제 당신은 안 좀 부비 돌아 좀 중국 좀 그렇게 나네 뒤에 돌아 그 좀 되다 되네 말아도 본부 시력 타외 돌아 그 좀 그렇게 니 나네 안에 본부 가르쇼 오래 돌아 그 좀 그렇게 중세 남바다 남동 창마 뒤에 두던 돌아이나 폐지신 모신 요래 되는 게 무튼 나토가 남발라 네바데 다자식 하다마 땡기 임바레세 들으지 리도 아니 좀브릭 나리야데 다 들은 가상 가상 아랑조 통도 유베 아니 중근 남바데 다 아랑조 마상게 중세 주단 치베 중세 주든데 아니 중근 남바지 망고양 유바레 대달라 때나야 제다 낭동

0: 어떤 남바 강기 쇼네 되나야 찌 답대진 이나야 다 두메 튜단 돌베이나 다 페이지 미제식 다 레뷰바데 자세자 담바 통도 받는다 레스 대인도 담바야 다 디니니 참조라름 잡히마도 지지시야면도 김생 가르르서나 두메 튜게 좀르라 힘죽시발라 두메 튜게 좀르게 다 제시 망고식 탄다 요 말에 대 대신도 다 본지 실력 다르고 되 다르게 되게 좀르라야 다 좀르 탄다가라서 동황에 나네 제 제주게 탄다 가르슈고래 디제보다 롬볼라서 관남비 힘베 나고르테다다 안에 탄당의 공도 휴베 지 중근 나네 현나 안에 지 마상 그 중다 시베 중세주다 오다 된데 안에 지 망주 그 담주라서 봐 중세 중세 마도 안에 협정 차와다 지 야셔와 된데 그 좀르기 주샤요 말에 되매도 안에 참조로야 라름잠다 도르주잠히마도 안에 다 휴하면 두세
1: Pegi, Zumri Zamchula, Chatuna, Zo Mangchuki, Nato Zumrita, Zumbabu Yito Zumrije, Rikchewa Nizamla Yewata, Tinini, Jigla Jigdinta, Jigla Jigsabki, Tudu Neyu, Teya Mangchu Zumriki, Nabar Chatuna, Jungdamta, Shugun, Mangshe So Yula, Zumbabu Zumrila Chatuna, Nyangata, Dogju, Dogar, Lekshe, Zumrun So Yubari, Zumriki, Misamdor, Lopsu Nubatuntuba Mase, Mirila, Nangdun Hajan Pusun Tobe, Simgi Gakche Yang Kodun Chetuba Yimbe. Roa Miriki, Samlung Zinta, Tungi Towa, Narwe Kondor Dugute, Mixegi Nuba, Tunta, Dunshin Yu.
2: Shiriki Renan, Dini Tro, Lodu Vinyinku, Dini Shuro, Renjo, Shiri.
0: That in any, that somebody carry you some so senata, Nangbe Shirk Taroe took up, and a zombrigita, perimsinea, so, and a perimtina, Jung Debe, Chesul Hako Karakar Yumi, Tatiada Gorjung says Hiana Samson. Tango Nangbe Shirk Ding Aranzo, that to rap to make good dine, and a Jebo Songze, and a Kikapsutang, so Nangbe Shirk did that Taroe to do dinner. Nangbe Shirk de Pula Tar, Tarneja, and a Nangbe Shirk Lops of Top, Tonejata. Nasimji Lopso, Rava Chilunga, Gunjugu Lopso, and Tiki Hagbar to Zombic Choker, Lopso Mongu Tobiubare. Then I even neg up so Tangan to Nangbe Shiriki, Lopso Taru and Neg up so Yang, Tachidang to Nyanga, Gihuns Naya Show, Yam and Zombic Hulu, Matarwe Kunta, and Zombic Hulu, Tarwe, Jis, Tanili Yawashana, Pesher Tambo Yungu Dose. Tatango de Garsana, Jer Songzin, Gambone, Chene, and Aranzo. Tene marsh karla ureji tanda jizu sajab merida gunga jinze guchung ane guchung ne jian narsung ne jian ane jagarki ta zomriki xiongluk nyinga mianlong men nangdu tumashik tsuru lang ane lang batila korangki tusamda laklin mangu xe xeba tsamdu maase ane tiki jik tusamdi pyu kangchenbe choda tatadala ta mabe kongki tuzu oda dinde jiga nangla jir nangbe shirik tarwe turab xe di zomrik xe ina ya gab tedu That rang tuke, rang yuke, lavoreta, rangriki, zombriki, and a shunuk den of Papaya, me, shingi, zombriki, shunuk, surchangwaya, me, venegapta, that is zombrik telangatuane, nangbe, shirk tarwe, turim zombrik in bakanshila, ane, ta nyena, mianomas, and I show Yamana, zombriki, shunu, matarwe, kapi, zombrikse, that in Russia shall you. Dorna, nangbe shirk te. Songzhen Gambonian Xie, Ta Gapti Du Nangbe Shirik Ding Anzu Kung Karsa Da Anzu Shuo Xin Da Nian Tsuru Dien Chang Wa Re. Dien Chang Nian Ani Tusam Gom Sum Ki Bede Lom Nian Tia Da Jiang Chuo Ta Da Lu Belo Re. Di Belo Re Nian Gap Su, Ta Nga Rang Su Ani Na Wu Gya Arge, Rwa Ta Zom Rik Chuo Ge Lop So Mang Bo Xik, Ta Pue Ge Ani Tusam Gom Sum Xin Ge Nam La Ta Lop So Top Yo Re. Ani Top Re Nian Gap Su Rang Du Ge Zom Ge Lak Lin Ge Ding Tu Ani 치료네 다르게 좀 이렇게 다르게 망고 좀 넘바 대비 주 대비 좀 생기 양문 두 매튜당 분지 튜당 들어보이나 다 신도 내장 다 좀 이렇게 배 살업 생보 치료하다 좀 이렇게 배 대지 돈염다 잔염다 알아봐 안에 치료다 니로라 속아 다 대다 탐지 배 대 초 타다네 다 생보직 야 토보직을 다 니가 유발했어요 대시오 삼성 아 라바르도 아 갑자기 응아랑소 가르기로 열었으나 라마네 독주 유발해 아니 제보 소득다 보면 결월에 아니 가르치고 그랬다 직진 가위 두 가르치 줬다 루군도 가위 두 가르치 줬다 알아봐 어다 된다라서 뭐 망보식 교류 아래 안 되다 교류에 결과 점도 마세 아니 투섬기 차랍장 쇼르 투섬 세베 내가 불러 아니 현초기 좀리기 레과망고지랑기 사르투스니 니베 디딩라라는 랑투기 랑기 좀기 야 레과망고 싶나 봤다도 다 갑티 개발 남지 세베 좀 대다 그때 신도 내자다 지 모사르진다 아니 지 좀기 냠다 그러봐 아니 대대기 좀기 주세 아니 독다 시당 르랑 시당 다 쇼 강사지 되내자 다 별 미진실라 레비버데 자자자 된게 임버레 학바르도 다 좀냠 돈당다 안에 좀당 소라 초요네 당나나미베 남바서바 중앙세야데 돈 담발라 나랑소 랑기 시르라 마당의 차 뒤째 뒤딩라 안에 시행기 시르기 차는 릭샤 줄 넘바담네 랑기 마당의 차 가공시야데 개발남지 룩 담바 인도 갑 뒤내 갑소 안에 나랑소 칠로네 중대회 낭비기 시르기 다 투섬 검순의 중대회 시사 망고시 안에 랑기 랑원의 유대회 랑사 랑맥의 시력 대답 등도 넘봤답도 다 약도 약직다 안에 나라서 남주 가르시오르다 양지 등라 예종스다 어다디 차부다 샤디기 유브레 대단 인도 장바야 갑디 내갑들야 장랑 조직 부회기 좀르기 부바랑기 좀르기 흉루 디딩래야데 아니 시행기 좀르기 좀당라서 봐라 투삼 제베 로지데 락리 답주 좀 봐야다 망조이나 배데 카르시오르지 오메팅라 장즈다 까라다바다 보지 다시 요레스
1: 텐디엘레 제나 게덴지 투두블라니 페기 좀르 루규기 튠잠 칼레 편주 다루에 튜겁타 대신 낭초 다르네 냥아 멜로마 마타루에 파르잠기 페기 좀르기 나바타 낭드스와기 콜라 모두 두두시 난초스 텐제멜레 제나 겔라초네 페도 냥아 멜로메 슝루 타르지 좀리기 나바타 낭드스올라 페게 사르바 강저 중 유명 콜라 모두 능규 임베 켄게네 튜도도 기세 능규 많이 바나로
3: 下堂、下乡、广安、雅西座、文昌区，我们堂三明日全体行动组，宁达区、出芒藏区、东兴南堂、羌大文昌区，陆屯区三十九里，连堂一撮啊，热不热？

0: 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티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1: 동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고마다가 상부 대고 유바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인고 대단 초에 견고 흥부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2: 나피니 인나 인고 다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우 싶지도 인고 다견고 흥고디 견고게 대단을 송저 토르도 봐
3: Yami kimbe nang hong tibu mepta, go na go yukur so gi, yami ni chun tun si, gyobu qingpi tang do pepta. Qingpi tang gi tun che qingpi lu ni, gyagab ki qiwa la gi yubi, jixin gi ngin ju le ju bi, min chu di, nguan tu gi leng gyo tablam gi go ni, min chu nang hong gi sawa ge dubla. Min chu gi gyurim lang, kap kya mi gui bata, nang hong la xa chu ji mi gui bi to ni, yane sang tu.
2: 三年,他是娘陈朗,富康面康起,你对不三别卡住,清比堂,那年地堂地年。林国当建个横国的关节,吃了清不赢呢,颠不解,能免了生这借钱不明度。宁姐,当年刚不得免这几年,你们都干了一个啥?特地赢的年,林国当建个横国的关节,全部,呀,我几个赢的。林国当建个横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赢呢。
0: 困难你什么搞不用不嘛子姑娘我又不能行什么用不得哇今天出国了没多那就写吧他咱那都不如接行提醒那么配送错过没多起这张他前面里随着不行那座地一万几家都出现

진짜 죽어라. 매도 나게 세바타. 자나 두보로 계신. 티신 남아 표송속에 매도기 지장타. 제말이 세주로 부스에 나조기 기와 직자로 도초시. 튜인디니 지신타 부스에 왕오에 투사시시. 시에야 모자 자체 지룽군을 켜봤다. 치원 남기기야 로지 나기 투지 깊슈에 티라 르고초 콘지 모자 전동기 초와 통마티 용도가 진짜 듬바라 사진 숨도로 철두 초신

와 추가로 추 세츠웨 투이마타 콘츠 서브 민가도 이사라 괴치 대로 자가 상슈 유베 마제 속자 시행기 순부 속해메 진짜 고바라 동동 춘 세타 신로는 링크 세보로 교조고 대토네 사진 숨도 얇게 넘슈 주지와 춘기 나와 소야 나게 그도 규티 근금 하조 콘라 자가 커섭 치고 솜제 목부지엔키 진솜라 제부미마티 유르세 제상도우에 투지샤부시 진드 주바라 니모 체동토 조바타 사지신야 니조라 차왕 가르보타 체조 소야 나제 투즈조베 튜지 대링 차첸 숨돈디니 제식 포조르기 콘덕회도 샤니 상르치기 배윤 소규 제고치 차첸 숨도로 초신비 소자 창마라 장난나 왕오베 되네 제유라 这些日日日呀，得个的光为，我看人光远。铁塔起，就自己古个铁藤前的，建站前的，挨数个月。

진짜 고바라 토가 유롱 군라 중생의 레부초싱 와마라 아메 차라니에웨 군가 티에 팔라 게체 도브제 접수 제베려라 제신유 머룽 콕장 체웨 김제츠 나스네 워뮤 세라 디르차 유티 카다 카첸 소니 사디오 토키 꾸마 고디 첸츠 차슈디 옌베 관주의 사건티 균도 첸부 타야 카주 딩뢰 인투 워메 베베 샤티 니에 라부휴 테나 장기 첩소 제베 카세티 셴기 하콘드 메나 워마르키 장기 제슈 유체 장세 체크 워초키 치료토 세츠다 따즈체네 소자 신순규 냠뇽 소조 체디 마오베 크리장기 초와라 저지 앙사라 치시히 탄다 워초 다와 추점라 르마타 튀급 티징라 관주 직제 니투신 상탄 카체디 랑가랑스

토강 유토 서부 배주 땅 초초 뭐 유티 대다 참마 치외 추부시 워초 테라 서부 식 로라 퍼부 중디 서부 티 추곤타 타니세 미니기 이사르 네바타 티 튀고 양사르 창외 수제 유마세 타동 티 타고르기 나조기 토제 건주 수본타 케 테자 메튜 테루 제브드 체조타 최조교르 참베 念地路 대체 소화타 대자니가라 기린치도 원장 치와타 동토용투 워마르니 수본타 콩쇼기 고장 강기테네야 해바치웨 대두 강부 초종 제바라 딩수의 강야메 대나 응안구 제주래 당부 레버시 강야메 코요강 주티 코나 추주 체가 잠시 대베 테니 니니에웨 추타 지부시도 치와남 렌김타 카체웨나 타니 와마라라 구급자유 테니 와마라 총의 깨바네송 교샤를 류 뉴슈티 제라 그의 치외 창 대모로 초점치 직전의 치와라 창 신시 유시라 양직전의 티니 토강기 딘법정지기 곰수시기 인시치 강다르나야 창초비의 튼디 토라 탑주의 차불하 메바라 창쇼르겐티 아체 우투디 타는 체내 모유라 동마대라 대키기

진도 듬바니 저왕 가르베 김규 나라 콩슈 산여 중요티 저왕 가르베 제주 대수부께니 유진부 마송웨 타다 류최 뇽제 체베 뉴바 하자 셴베 제주기 아메 제수 장체 다수 아메 룸키 최고타 소정오 뇽라 제토

파마타 돌나? 광조 계속 중 예바 예배. 파마는 신 제도 텐저 매나야. 본도 예부 테니 딱다. 정송 칸도 치시. 동전 통의 잠토 규규 제도수. 광조 통 카부유. 대겐베 차왕가르베 차롱게 투급난 김산시비 동첸타 동동크도 세츠규 코나라 제시히 대야 니가 자르 용투 차왕겐츠 동베토 포르투보마세 제주 남기 동동기 세토 컵토기 제주기 차겐츠 세 최단라 랜드 치인 주첸타 메도기 중강 사변소 심세티다 주부이버시 왠야 차겐 파문이비 제주 영인 강식 사괴바 세보르 시기 유배 류베 지제 케니게 머신 콩라 제주 최조 군부 세수 땡괴디 지차라 차대리기 제주 유도조기 차론타 주부 계교로 제가라 제마오의 심세니 인지 군해시 저왕 가르베 세기 타가 저 초보시 유티 티다 나수 차디 조 부조타 토르 소자 세기 유베 쯔니 미타베 샤센 소자 시시 웬야 나르 쓴지 티다기 가르세 코나 사와인 저왕 게바 테즈 머시 부마세 루 티다기 칸둡 지둡기 제로라

진다 개바라 차왕 가르베 제주 소기네 니 숨줄하 데스마타 관주의 주비 칸도야 림시 균도 조수 튠잠디 링라 관주 세 파르메 덴디 주비 칸도 균도 그 튠투 소주 코드연 치고 기예

테니 터섭 응어부 제신 매도 언디니 니위 워토 작당 럽도 체르신도 테다 서브미 솜도네 나도 파르키 토장 쿠유토 개그 유바타 Zemlin yonsu kyun rik shibshu shigu le mena ya Zhongkyo nga gongsu rik sumchu sopge yuebe Tera, sharcho gi zema shiebe ming nyebu shik tobyubshi Teni, ube ngubshi

마시 샤조기 제메 체녜 유나야 우베 응어버니 중 기야고버시 유티 우베 체릉은 기 라디밍라 직수중 우베 퇴유 테니 치즈네 데나 류시부 직수중 우베 체르메 켄 유베시 태야 천도 자시 철도 대비 우베 응어버라 천나 속자기 미서웨 체토 체르마 카마마 기구기 토칸기 쿠리온딘데 낭토 게자르 총와티 머신이 지수 중괴베 퇴다시시 카인스나 목치 우에서르니 지신라 촌나 토가 유토 게자르 초기 제조 체시도 제티 목치 우에서르기 지신키 최봉 돌디 대닝접 사지기 규림 시부로 돌견동기 차진 신도 시엠비 계자로 쿠르욘디 타 최톱제라 리드의 지신키 메도 도규 속조 마부체니 목지 우세레 고급 체지 대니 정류라 작다 체신 낭조 페르웨 니고기 견제 규바 타 잡으시 왜냐 폭불 시엠비 메도 대니 미지기 유왕 국체토 시엠시마시 토간 유토 세우조로 부신 하장 꼬부 유여진 류 용, 류 켄비, 장괴니 정부 낭니 속덥 체슈디 레지 세르초 장괴라 제주 도외 뉴바 체우외 코리오기 차겐 셴비 낭두야 되토기휴 장괴니 서버 미 시동 연기 서구도 랩토겐기 무장 용식의 체시인라 장괴기 칸동 원부로 신도 가부 체비 닥다 우벤 원부 그 이왕 초유시 우베 응어버니 책 강보로 매도 탱지리 세기 매베 계좌를 신도네 골부유 매도 마시의 공기로 세징라 로마 코너리 매도 세기 매라 외주로 뉴베 뉴세 참아 자외 낭 속조 지기 유지 전주 시차타 뉴슈 유구 뜬튼니 유체 매도 탱지 세기 유체도 코너시

진짜 고바라. 가제 기베 튠잠 주제니. 직조신 최딩토 팀친디. 추난키 유진부의 초바라. 저거 초바다. 총총 깨나캬. 호조수 근저토 포르코솜시 겨라. 사투에 담는 니니야. 제식 강격이 직대 롱도 추니. 상로로 차주 림니 매도 접시에타 투제 치료 로교로 난게 공리 대유 진드 시비에 담에토 치외 김잔티 군예레 야르랑디 직주 니트위키 서부니 마르트위요 군예 롭젤 하점 제바티 콘즈이 류베 지제 체가점 차유베 카니 콘즈 튜즈 텀진 체니 망점 사와타 괴규 용점 체디 샤시 기치 갸그지지 테니 치웨 튜모게 촌다 더브 이마타 치웨 샤갸바르 데니 리규지용 토강토 유린 다르진 게토바 체기

치와 다르마지기 니다라 톱제 지게 나잠 사기 유바타 테니 젠루기 수부 지제타 찬냠기 치라 세 츠와라 조투 콩쇼 낭투 니다 동겐기 소다와 식나기 유 태양 콘즈 케통웨 야르랑나마도 경리기 자오 톰미도 니더수 세 츠게 마부 유바타 김제 대중외네 갸그지지 기체와니 주바갸 체 용토베 세리치시 치웨 슈갸바타 나마 유바 쉽쉽쉽바 소니 정지라 니더 동웨 응츠시시 아잔자 김제 유체기 직년 소바시 민디 지야키 콘조로 네버기기메 Ningguni, Chiwa Tsu, Nge Sui Tu Tsu Yin La. Do Mao Wei, Saja Tosa Ni, Chiwa Tsu, Nge Sosa Yabu Si Yin Ba Ta. Nima Soju Ti Ni, Chiwe Lu Sotab Si Si. Nge Sui Ji, Kwan Tsu Zemu Zha Zhe Ne, Lu La Chong Dara Chi.

마시 매도기 좋아심나야 대샤갸고 차토비 초주 코드윈토기 매베 대튼 아마라 샘제 첨부용이 대주의 망치어봐라 치조초 제모를 주연에 되라 원장 제모테라 퇴년 첨부유에 치와니 깽어치를 식니 진중기 펑짐 땡게 미지봐라 증샤를 규림 추이기 뉴슈리 펑짐타 체짐 땡게 치기 유에베 관주 딱토 증샤를 코네 뒤따와라 체구되냐 테를 통유 데모다겐 테니 루리 잡으 유에베 젠도르라 떼니 롭종 체초라 타동 뉴슈 냐르소 토베 코니 젠코로 죽슈기 젠슈바티시 탑진 자자 체우베 치조티 낭조 유제 초바타 타나코야 티낭 슝드 초유시 테야 펑심 쯔반디니 김자 낭콘기 된다지 인투 치미 슝나 참바카네유 치르 초바티니 우동 소자 페모치 정시시 아메 초고초의 바르기 증리라 샘제 미제바라 샘제 시행기 뇌바기에 토기 샘제 코너치

나체키 콘소로 카세타 니유쿠 게페차사 손에 제일 코웨 차게 유체 고등체휴 저왕 가르보니 죽셔라 코날리 포제 대잠 창고 메투 뒤제 망체와 상외수 세제네 되버다 거브리 동세르 포르네 로마사바자 최기 양급급수 혼딘 체도야 최주라 코비 제뉴 중의 치도시 관주 동구 튜브 제로 창제 유바타 티 와타 쟁기 속이 뉴질리 유튜브 기회

0: 나로쇼이
1: 키랑게 진다 제마디 베라스토아
2: 샤군네 다시 샤시샤
1: 야 니 미야고도 쓰기
2: 샤게 하스승부 유미 샤게 싱시
1: 야 장게 가 진베 다당라 야 좋아요 마트베 예
3: 아 더운 공조 리주 야고 추즈 저 더운 칼라 등 메베 칼라 더시
4: 세세 소리 세세 세세
1: 세세 레아 야고 추즈 제자 더운 샤사조 참을 약자소
2: 中文,下个徒弟节,谢有随礼
5: 卡萨对啊
4: 谢谢, 谢谢。

0: 내 지금 찾아.
1: 자자 혹시라도.
2: 이 라야가 제가 용봐. 장군님, 뭐서 그 매우 잘이시야. 미디 나 주나라 신경. 나 뉴스다. 디니 왜 뉴스다 거시. 키라 미디 제다 조그나니 요즈베.
0: 예든 달래 랑가 뉴스라 깨줘.
1: 나 세소 달럽다 럽이. 장년이 뉴스겨. 수에 잡다 깨던 거.

0: 아저씨 클라스와야디 두스테인 역 삽시베마도 동거도 뜹대없이라 할다 주마주다 공공교대 샤샤비나 나르소야기 뜹대슈기 체그리시리 이내래 능주체 요마다 디 통마장야기 체그리시리 디 수신인점다 조신부시 소고유나 멍신이 이세지고 할다 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난 소마 염치
1: 자두면도 자타다가 저 날 요나 오늘 사보면도
0: 러시 아 거기 양세빈나 타마주베 둔다지에 요마시 아 니라시 탄다 위위도스 주샤비나 둔다 타치 요마시 마세 위위 좋아날라 둔다 보고 열어봐 아 수코슈린가 계심의 입 전부이나 조건아 보고 죽긴 예쁘 티지 대수 내주 요하다 보고 내도 체부 손자 댄데 체혹시
2: 계심 예쁘고 중이시 주비이나 나의 순보 대응매
0: 왜 조건아 보고 유사 롱치기와 마시 아 둔다 하루이네 계치 제조그룹 是吧
2: 산대 양도 체무고 听我讲给俺最能买呀 两个也是新牛买 上个王闯了那个前面的 我们等着下四个是吧 开始你也不会说明的 藏不出你啥事
3: 雷大给谢不堂子 雷大堂子也闯不了 脸弱的
2: 脸弱的 你爹的有些事
0: 这么急的 克拉斯的先用我们的
2: 有些事吧看来俺生命 哼 孙吧
4: 아니 도저히 클라스다 성매 오늘 성매지 도스티네 마세 탁주이
5: 라마사니에 초원하게 보고 삼당 오시버 형두게 니에 수입히 쏘다
4: 도스네 성위 다는 오늘 산토민도
5: 교수 마센 도스네 당당 지그시
4: 산토민도
2: 오야 아자 안준 난그 와이파이 촐라 티브자
0: 야 아우씨 저 여말베 나다 켜내면 도와
1: 예 까비
0: 까비세
1: 주마쇼고네 슈라기구로
2: 빨라 저와민도
0: 对다 전다 게임에는 나 죽은다 나 죽은 낭담에 와
1: 나 낭담에 지수 장로교 나 갈래도스 거기 야주아 들이라 동교치와 키스와
0: 저와 기어마시 나 죽은다
1: 저
0: 기어마시

0: 티라미 수게가 요. 야, 요거 쏟아. 쏟아.
1: 깔래 가지고 왜?
0: 깔래 가마 좀 가마 좀. 요거 쏟아. 쏟아. 상세 사송 하시네 두이.
1: 자스게.
0: 매매매매. 자소시.
1: 심부스드. 나 계란이 든제 맛있다. 왜랑 교수. 세사제 원정 교수 교러 빨라기 김기는 뺏어 없이.
2: 创，让，董大炮哥给投了空间，看这个。
0: 上个年头哎，我你听堂屋总队是别搞了，大爷个老年的命了，董大炮哥是吧？
2: 嗯，陈书记。
0: 个老年那了，董大炮哥听不到啊。上个这个事他都识多，嘿，他都老年的三百几了，开始让错位去了，董大炮哥是听不赢了，我听那么多人识多，嘿，先生。天里年，切都看不赢。莫信啊，今天的卡路居然给军团约马的。一零年，每次退出他们的偏姐姐，人给不起，错还给军队多。喂喂，听我啊，五连的队，建国天村十三马上边，国家县队的。前三年上班，马上呢，你不点出卡路的什么牛肉？让我先别接了，俺们那村忙活差不多。谈到当初结账时候，你心里你这个团结显出。我这和你妈后边干了，不管什么讲结账，让把那的全部要嘛的。特同俺们膝盖痛个蛮多，当初上忙，你就去切土吧，你。马哥也会记得，不过爸爸也会去看这钱过没，老总也会去个人。

0: lakdang zhene mu tu tuyul gyub hina tu nam shi nam khay pal leg rik sanbe yi chi yu
1: aja da wama chi zhu mi zhu zhu gyume pa khar chi yu na bire
0: lam pa du kawa pu yu kha zhu zhene nye rang ngo san ki nang badi tong shu yi wei wei
2: 然后王伟动得破过去那么前对于呗几个王闯哪落赌国旗大徐伟徐志王闯哪落赌国旗大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国旗大戏国旗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戏国旗大
3: 도 슈베야 야주 요제 토다 베트 주 제자가 디날 사죠
4: 내게 봐 좋아
5: 지산 도치도
3: 나 참에 줄이라
4: 예야 지 좀내는 게 되고다
3: 야
4: 예야
3: 예미라
4: 마요다 제 나는 야신이 너만이 좀내는 게 다시 농도 챙겨 또 교제
6: 되다. 장원의 속스 냄새 중아. 토브든 전에 사브리디. 꽤제 챔도. 계시 강차락차라 준비이너 우우게. 장모고 시그성문도 그야. 왜 우우를 와겹제 캐랭수괴. 캐랭마주괴. 하. 년 삼시두기. 내에서는 기부큐는 요막시. 이내 삼계시도 내주니 파살하 잡시 로신주 선사 내주 가리니 체시입시리
7: 말이 모두 체험하수 수시로
6: 오늘 모두 체험시베
7: 모두 체험하면 돼 마랑바라야 주요 제가 뱃사주
6: 다디 지금 저거네
7: 저라가 나디 깨단지 초면에 계시가 용배 아 니랑 셰오 더더 초면에 계시가 있다 오늘 잼 찍는다
6: 롱체오 마시 니가 항상 고치기다
7: 나 생고에 겨울 미신다 로고치 니의 교육이 안 돼 是吧 니의 조랑 롱내 치아쉬 치미치기 나 주 취도 장장치 더 돈 버티디 니보 밀루 깨나 내 규제 코어를 썸미도 가
6: 니의 항아래 중모 위위러 겐휴 마시비 모라 아자 차샤비너 주성 리스니에 디 고고당 차없이 제자니 모랑 삼단지 모랑 아자 내주든지 모랑 류토를 말랍시오 마시비야 내게 가려지.
7: 네 쉬고 장고 쓰는데 리머게 두르토고야. 저랑 아야 호스테다. 나 리모스타 잡매다.
6: 잡이에만 유 녀싱매.
7: 네 저랑 쉬고. 위위치도 네 가려 내 치토바. 토가가네 사제 홍부준제다 12인데. 라타바. 리모게 휴두치도 시가 두르매 아. 네 저랑 쉬고. 근유이베 아. 심도 신유이베.
6: 한테 장은 내 돈 주기다. 나가 쳐야도.
7: 가부치 뉴 엄마라 심도 치 뉴 엄마리. 외우는 니가 쓰도 되라. 쏘라 주도 자 톱단 엄마리.
8: 시디토 타링 슈트 카레스나. 외외 니 둘 라데기 데기레. 너니 발 기운지 유사. 탐보 삼네. 큰 탐통미도. 니 쏘라 셰고. 버루 기운디. 휴외 바버리. 기운디. 치고 삼네. 누수 가주되네 견치 도미도
9: 기라게 표고맵에 아직 초가 흔들스 기회 메시지구에 정배 아자 왕라 아자 왕라가 범우 회회 빼샤스 시리 나 모란다 집차주가 공구두게
10: 자다 장치벨 나 요리 나 머시베시고 자다 장보고 서주 통유 대주오리 나 시비네 장 아자 요로
9: 기라게 내로 좀 제 시흥미도 용아
10: 其实给他演个王朝的相思给不住比呢你也瞅我那个不过地不过季节不过你们都是个主意谁陪不过不过俺们几个不过过陪你有了没其他不会陪不起陪我的这男人没啊当然是一面其实让你没过日我没有喂喂<笑>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 진탄체웨 레기 진이라. 나라 철도 학도 저웨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슈디

아자 왜왜 체도 너니 투스 체는 그룹에 파메 부고지나 부고시네 미셸 쓰고 치그리 얘기지디 부고 밥솔 시그유 부고지게 미셸달라 쓰고 근데 제마체 소디 부고 밥솔 투요리 제자 부고 밥수 수수 부고 롭스게 외디 개첨부 시타리 응규리 구 체블레 시세 등규 요마리 초컨지 텔로 롭스 14 기브나 시네 부구 꾼주탕 삼류 케초라 균도 총재 레친 차롱탕 듀람라 편도 첨부 시타요리

0: 욕부드고 해. 또 왔어, 되었다.
1: 앙장 숨소피에, 앙장 숨소피에 내부드고 해.
0: 앙장 숨소피에 쓰기, 나 좀 갑중 주지. 남자 맞지야.
1: 빨라, 마산주 죽인다.
0: 여러 과용.
1: 어, 엉라, 네 친구. 小王哥容不下打击, 让休息。
0: 哦, 야쇼啊。 三句去吧，对面开花雨。跑不下的，你要是差不多要这不欧啦。哦。 跟着许久，那是肮脏的军官主意，那是新年恩吉拉喝醉了，你给我了，谁偷的呗？能用钱不了。

0: 왜? 왜 왜? 마 도시 도시 왜?
1: 야, 범사지리. 야, 범마
0: 도유.
1: 마 도시.
0: 요 마 도시.
1: 마 도시. 마 도시.
0: 나 범사지유.
1: 아지.
0: 왜 왜?
1: 야, 한나비유.
0: 마 도시.
1: 도. 마케. 그저 셰브시. 이 범사지주다. 자, 초마 저 고스무드웨 아. 마 도시. 야, 한나비유.
0: 나 초바미. 네 범마
1: 도유. 아. 당 샤보.
0: 저 남 팀도 끄샤. 왜 왜?
1: 마 도시. 뭐 셰아. 마 도시. 이제 야.
0: 想给俺做个位，快去吧！啊，欧拉，爹，催把铁骨门都关了，去拿个泡沫袋往床，等睡去了，恰似八十天个气死。阿七。
2: 喂喂喂喂喂！王成，嘿，哎，杨秀子，阿姐，喂喂，这些这些这些，现在小花都喂，没到那他那都，不，这里迷茫了，这里六年级的，前三名满不有，千万退出打不打？好嘞，过脚呗，俺哥哥拿不来，叫别个人打，到处打到处打，把你救来，好嘞，听到？喂，干嘛都有？
3: 巴拉个姐姐他有生病，
2: 哟，你干嘛去？先去听妈的。
3: 안다 숨소 없지.
2: 어, 킹이 레스. 여시.
3: 예, 요거 예.

0: 매치야오치르바
1: 지기 왜 테드디 되버려 말해
0: 되구이
1: 터치나 터치나
0: 야지
1: 레스 디키랑이
0: 터지
1: 야, 쉬다.
0: 쉬는다.
1: 쉬다, 쉬다. 나 이게 땡겨라. 루니 투지, 도무 용외 미비 수부이. 땡겨게, 너니를 방부 나로. 니 치리 유배 보무지. 예, 미즈지, 가신당, 송교, 제제 제제. 미즈 타이교 요부치기. 예, 세키나 주 너니를 이제 유나. 제시텔리 수로나.
2: 야구도, 야구도, 야구도 와.
1: 妈妈都在哪儿休息呀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
0: 교다 매베스 로시미드 괴.
2: 잠발라 미근데스래야. 내주 근데지네 균유 역시. 들이 하도나 무기우 치지. 로디브지 개요 마시. 생인한다 마시. 들량 라니 격제서도. 돈도 잠발라리 지키다. 지전 도제. 카카르사 조이죠.
0: 나 디싱 가서 세 가비브 라니 그제 시죠.
2: 웨웨사.
0: 예 장시오 장우시에 능아 디세 가비시라히. 이니 예 레그디 아라조와 다우히자 튀규 카차브티조 사쇼마시
2: 라이너 거지디어 시어관도 이내 수소 냄차제 어 파크피보 큐니미도
0: 샤게 아다다 디디스베
2: 텐치스 세바 케칭마시 야
0: 씨 아제 사쇼 곰두 곰두 아제 센지바
2: 야 토스트라
0: 아
2: 토스트도
0: 디디심블라 디 그녀뉴바
2: 띵아 레다기 상하다 뒤주유 도질라 니라 사가치고
0: 마시가 라시체
2: 소에 나라 직자다 조난 이대 고시
3: 키나수 되부유 내자 무튜 나네마나네 창세바슬레미 ngnil than da chimlu ne sungjep chig da
4: yo de bu de xi na ma zda chu du che ma chep che
5: ma zo mo lep che chang kya de de che sim de
4: che zha ge che de de qi ye yo be wang chuang su su la ga su su zhong shi su su ta jie be shuo ge qi yu da ji ma bu du chu bi na ma zo nyo zhi ma xue a
5: bu di no sha yi no
6: a ma le xie ba qu da
3: 微微 这个嘛啥让了你这我这个什么说
0: 给要嘛这给请嘛这给请嘛这些长谷县呢第一个那我也没读那你谈的不得缺呀来了嘛这你一句语片就靠前面学没记 Q 里，听我讲，我你不要是不？
3: 是。微微，你拿了你垃圾卡的我刚卡，起码我就能给我藏嘛，让给。打不久了这么年年纪起来的年纪也好奇让咳嗽起来年纪我都别准下去
0: Demtri e. Demtri de yu xio. Ah, Wang Chuang. Nga ni wu sa jie, zheng zi da wa da nga zhuo. Chang gu xie ne, nga ra ni mdo. Yu guo le zhuang du xi ra du. Nga ni ji guo shi da. Gemge har du. Gemge har du jie.
3: Ra mi ma zum da.
0: Ka xin yin ba.
3: Zum da xie. Mi ya dong da.
0: Di ka re.
3: Nye li jang zhuo ya gi. Ba si ni nyue bi. Ra yu lu kang ri zhen zhuo dan du xi ra yo mar be.
0: Ra lu gu ne zhuo. Zuo nyue ma shi be.
3: Zeng bu lin di tuo lo. Yong bo sai tep xi. Tep de xu re. Nian ga de zhi jie de ge zong jie. Wu duo zi ra zhu.
0: Zhi jie de ye ra lu ji ge la da. Pang mo zhu wei.
3: Peng ge min du. Nga ni lam sa tuan ya ki. Yu guo le tuan zhu.
0: Nga ra le ge yi.
3: Nga ra le ge yi.

0: 야, 야, 왜? 이렇게 하지도.
1: 야, 주주, 네 재미는 겹 처음 하시.
2: 같이 오시에 퍼스 바이큐다.
1: 항상도 마시다. 당근 소담 재미도 장게.
2: 같이 샤당아, 같이 빨아 쉬우면 되고.
3: 哎, 벨레, 벨레 딘저다, 샤오 아유.
1: 가족. 팔레소나 데르노데아
2: 그치 수이나 다스체 웨웨 지샤 웨웨 겐년 바구리스 웨웨
4: 아자
2: 키니 과히
4: 아자 너니 레장루 유 유룽 컨지랑 유다
2: 키라니 지서 서치라
5: 허지 중모 찬스 겹제 유고 주이베 유룽 로레도 너무 힘들어. 네, 기란이 테스트를 쓰기다.
6: 지장, 지장, 야장, 지장. 그게는 네 리가네. 저라라. 수수 심나라 가외 보무지 라브쇼스 무룸 제비.
2: 숙경, 숙경,
6: 숙경아.
5: 아.

0: 제나 유로콘라 캡슐인다.
1: 제니 계란이 리가를 인치서 서치라. 내 좀 말랍치라. 뭐.
2: 자. 알아 치즈 조이베.
1: 아, 비에 쉬우샤. 나도 서잠을 리데이다. 기니 되다.
2: 아자. 알아 치리메 니시코 유. 콘로 쉬아. 콩게 집에 리뮤티 마죠. 터제나 쉬아. 나 감시라죠.
1: 콜슈아 토르템 나로스 언니 덴데 디게 유구시 발라
3: 토체만나아
1: 언니 덴데 디게 유구시기 요요
0: 바이바이
1: 용아 아자 언니
0: 디샹
1: 추구인다

0: Rana kaduyo ne, besa dhe dhe shivu shi shingi.
1: Misi nye di, yinji tsuwa la kashin da, soso kashin, shen le kashin chakushi. Tsuwa le kashin shi ma shi nye jige, misi la kashin chikribe. Che zang lao shu, jima rangge, soso gyo roa shi tsayab yina, yinji, ngana shi tsuwa la kashin chi shi nye shi tsayakushi.
0: Yang ka chu chie yuwe. Rana yi na, yang yi kari yi ne, 谢 추조슈도
1: 소에 대해서 걸 다 그러봐 펩시민도
0: 겨스랑게 가 드시야 미우 카림바 텁시 상카류
1: 계속 갈랍죠
0: 小智스기 라게 小智 조사와 근데 스케어 위에 시도
1: 하 老師 드리라게 녀리 전대 동포도
0: 리선 거기
1: 녀리 전나기 봄 앙송부디 소소 먹이베 동해나네 근데 돈도 없어서
0: 소질 가로 쓰기 위해 니몽 부세스 니몽 봐 뻬트세스 하 팔로 제람사 뒤지기 제데 가로 못 주지야 니 좀 더 자게 인지 좋고 치라
1: 낭담 먹어

0: 라다 가 가지고 왜
1: 가스레
0: 저도
2: 거치다샤
0: 가스레가
2: 나도지
0: 관청다 쉽지
2: 조금만 배
3: 집에 주주 넘니
0: 光木做不了，我等他有准备的。工具也有很多，难免有那些。

0: 어찌 감사. 그럼 쌤 줄라 봐. 감사 감사. 쇼다 쇼다. 쌤 줄라. 사스다네 이나베.
1: 이 당내히.
0: 대원이 결혼원에 제외를 스코트 좀. 대령원에서 토사. 오늘 잤습니다.
1: 기랑기 주밀러.
0: 네 줄라. 황승유. 나나니 알아디 좋았으게. 디 신부 좋아해. 레스.
1: 도전아.
0: 좋았습니다.
1: 고쇼 감사.
0: 신부 좋아해.
1: 고쇼. 기라 가는 거 안 나니 이봐.
2: 나한테 좀 줘봐.
1: 레스.
0: 간제인다.
1: 阿拉的车，你好不惬意的这是啥？
0: 千里客人，天天忙去啊！呀，过来，出去了。天天单被车子给超开这走了。要多。啊，等到退把过来，等到客人给拖的。
1: 用啊。
0: 等这里。
2: 고무소 자치 공주 남부니 감사 나 사가디 마치이 띵아주 사도 된배 체실이 렌젠이가 자로시제 공자 하리메 시순으로
0: 다등은 이스귀 세사베찌라 삼자 가르유네 랑시이다
2: 샵자 정우차비나 좁시라 효마시 세산 렌젠이게 자로시로나
0: 啊，聂兄，聂兄，这是，阿姐，这是，欢迎大家。这个俺做小微博去的。啊，下不来的我呢，差不多啊。啊，
2: 现在什么时候？奥斯多。啊，今天你来推荐那兄弟，俺做看叫，就等你。
0: 라라네 제가 제가 돈도 못 심시.

0: 北壤宫中给绿泽政策各局势不得很，米里水军绿泽政策各储备，古厝在古厝狗，特通宁古月。你个人，我咋了去为抗中引点，日为模具，擦动耳了，真正我们人去丢。你个人，制度点别杀毒引点，唐个人各个南方聚集。
1: 계산에도 서두대 디가르니 투럽사비 변종사비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준인비 투럽기 냥아 삼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토 동교 주닝조체신 미리카와라 변준종타 비리 냠지지르 군디당에 대용기 미래 통제 야통기 배상구 대주로 흉능경유 변종사비 별기 대응을 타참비 유세내비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둔성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사바 라다르 체비 유세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그 대주로 흉능경유 변종사비 지도点别
0: 各级区间订阅帖，金刚级门市东部主播塔，萨堆金刚朋友球队松动的凶人点名，第二个比金刚级别托卡四中球队松人点名，群众萨堆，唐藏多边塔，核心萨丁级，及其瑞阳中乐帖，球友们，唐藏丁令塔，唐藏萨丁，唐藏塔界界级六个前进的当面，第二个比。 다디엔 타다라 문주기 라린 베드윈 그 조그 호다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다치유

0: 제마 직비너 타부티닝아 야술부터
1: 아지
2: 삼다 차베
1: 어 디오 어
2: 다시 뭐 니 하고기 니 셰베 키스든 좀 마셔 봐지쇼
1: 오늘 전에 나랑 가부유

0: 야, 가르쳐서 라네 가서 주님을 숨도 주님 우리 계정 말이 가르쳐서 숨도 맞으시 낭담 부른거
1: 야, 좋은 말씀 왜 Rantodo yem ge gache. Nye rang gem ge du ya. Lo xie jin rang gem ge ge me da. Na wa de zhe dan ge du. Di huan ka zhe ge de du na wa ge me du. Tan de ka zhe xie bi na. Mi su ga ro zhe du. Pa pe bo che zhe du sem du ha bu du. Yi ne ngam rang tong da ngam zha xie bi xie leng ge. Nga ran ga bu yue se lem nu mu du wa. Di ka ri me xin ge yue a. Kirani zu di. 차내 큐는 마시. 아, 진짜 가리나. 디 가래. 기라니 쯔디. 제대로 매배 갑디시. 뭐라게 갑치야디. 딘시 사부디들 가보요시. 장게 갑치야디 카스마자네. 샘스 코엽디들 가보요시. 펜즈지글지 딘시. 기라니를 기라니 싶다 없이. 제자 미시다 롭전 쇼마시. 대외게 미시다다 돌고 마시.
2: 오늘 내로 예배 쓰러 싶도.
1: 장게 세서 사지
3: 딘시 뒤스. 에,
1: 야, 대다.
4: 영아.
1: 셉지마. 심심하지? 에이, 얘랑 씨요.
4: 라양 스티나
1: 이리 뒤에. 뒤에야, 기비실 하여시.
2: 술에?
1: 또 왜 가로시? 아!
5: 다교!
2: 난 얘 중인다.
4: 지난두라.
1: 얘랑 척규.
4: 진짜 난샤.
1: 가시게다. 가시게다지. 뭐? 야. 네, 잠시.
6: 왜?
7: 어찌 양도르스도 맞바게다지.
1: 기린원의 닝짐스 코드고.
7: 我打过唐音喂让澳门卡罗迪卡巴语啊孙尼我打过用过卡多孙尼打过用过是也好听这皮给苏里苏里我打过唐音
1: 갑시다 이따 야, 야 이따 나 가시게 다자 야, 드네 쏘다
5: 대미 마구 유자 상게 코부치야 도스니 니코 자레쥬어제 조쇼
1: 네부 섬기자 림이다
4: 장애 두부치
1: 나 가시게 쏘다지 대쇼다
7: 나랑 코르스기
1: 야, 왜 나 지금 사제 변도 가려오래

0: 샴라 랑게 주주지야.
1: 조지. 텅법시지 나로.
0: 주간 걸 애드미나 다도동.
1: 충스.
0: 저구구슈다. 뉴르제 나바.
1: 충스.
0: 양갸포고에 도제된 게시.
1: 충스.
0: 로드디 스마라. 법에지 인원부터 문도.
1: 충스.
0: 법에 당제 장무지스. 정구 불규 맞잡지. 장거 준지시.
1: 정구 불규래 추규.
2: 교체기.
1: 여산식이.
2: 법세 교체기.
1: 여산식이.

0: 야, 라디 갈치야. 우디 딤지 와치 메베.
1: 가세 딤지.
0: 우디게 드리. 뭐스 넘다 베마세. 던도 법투. 리주 벼시라 쳐스. 장게 심 중에. 장가로 근데 시기야. 가게 심미도.
2: 치마사. 얘네 저와 삼시라도 라님도 클래스가 용토면서.
3: 아니. 용아, 쟤는 랑아츠 로슈아.
2: 요, 녜시스. 생인다.
3: 아치. 랑가가 칼라마준. 나 도시티바. 나야 칼라소 심메.

0: 라고 치용아.
1: 야수. 야수. 나다도 드치지.
0: 계속 예치되면 랑포에는 이제 포마지보.
1: 다다가 잡혀서 제시야. 상이 쓰고 주시.
0: 나 죽미. 나랑 치지 되기.
1: 나 칼에 크기 또 스니에 대고 삼초.
0: 영아.

0: 그저 병기라 굴레 가스.
1: 렉친드게 돈냄치다.
0: 네 돈내시기. 당고디 다른 년이 쇠투지. 니부디 라니에 산다 손자. 니랑 같이 개 밖에 아유.
1: 코빌라 렉 매비나. 나 추고 싫으러시다.
0: 나랑저 꼭 볼 것이 여러. 인지 추고 요거 할이나.
1: 자양 제대다. 디 준비 키요베 부고 우지지.
0: 제자
1: 야면나 랑게 녜르바브치야기 문조스치나
0: 녜 욤도 랑게 클릭클리바 녜 산주르치치

0: kirani park gente di ngone ngue se thuse jwa chuda kharja so
1: ke chem so
0: mei do cheu ma shi sha gi me xin ma sung du chuda ji qian ni ro bu qi du zhou yi
1: chang gu qian ne zu ke me ye san ba nga da xiang mo nim do xi be ke le xiang mo nga le sam nang ji de de mi du
0: ne du di cui di ni ro bu qi du ma shi qi ran ni su su ta ju dang ke shi
1: nga di sa ro chi da
0: yong a yi da
2: 不是, 아자, 용배.
1: 랑크 제도, 랑낭다 메버, 조나 근데 세제.
2: 하, 두근에 도스도스 나비나, 나츠체게 나시마시.
1: 니란 세고, 중로 메디게 고산 교기, 님지 태문이 주나 루제 고체 빈도 주저리.
2: 야수아자.
1: 야수로 고야 가려리. 소소다도 양제치.
2: 니자저 人月다, 근제유.
1: 개매. 간다. 넘지 못어 지가 고고 주리. 그뒤 고고 서 대고.
2: 보소냐 자디. 심주 기초 쇠다 참았다. 삼려 오스도 아무도.
1: 니체나. 계란이 차리샤. 고차고 체. 루리 세브제 초하기 니디 드리샤.
2: 초하기디 루리 세스마 게비나 근데 스케오샤.
1: 초하사드 넘주다 아무다 참하지. 루리 그토네 삼려 등기디. 쟤는 자동 고마르베 아. 소아디 데스케빈 초카르도 우디게 란르 컨테스 수금 치기유나 따라다 세미야 나 주의
2: 오늘 디제르베

0: 그래 나 체제 된다 가르규.
1: 알레. 보고 소냐 지역이 된다디.
0: 응.
1: 너니게 보고 줘디 소냐 지역에.
0: 가리나.
1: 아, 강이스는 가다 모자. 가가 지역 쓰이 고자. 동을 동하다 모랑 팔라. 네 공원에 네 뒤만 고유. 타발 네 삼바. 너니 버루 보고 메자. 네 수입 쓰고유. 제자 보고 소냐 시고 삼추. 네 시고. 나다 모랑 깨지 하고 제비. 깨지대 세세 팅디 제비. 계세 보고 사상박이. 지도도 커섭 제비 너. 보고 최대 당염 편입니다. 사장세야 티티지. 뭐 준비 너. 뭐 전부 상시. 니에디 수시에비 너. 상세면 나 가고 소면 누가.
0: 쇠무죠.
1: 젠더비야. 예상봐. 나라 경우에 니에 세제. 쇠무나 깨시에 왔삼죠. 상계 신규위. 경우에 니에시. 당대에 니에시. 마음부에 니에시. 니에 쇠무나라. 나 경우에 니에디 상치 부시.

0: 다래지게 섭정조야 민튜날 나두 사관이르샤 여러기 계고 숨도 치니 커주고스 마자 숨을 넘쳐 제국이 오늘 삼단에 가서 쉬시키기
1: 상가 다리 제듬디 당용 리승부도 그야
0: 당용 주부
1: 쟤는 직수 유리야 그리 메시기베
0: 직수 야담바 내도 가도
1: 진짜 맛이 샤유게 진아 상가 제도 규르부지
0: 샤유게 진아 예치도 규르부지스
1: 我觉得你这个话要写啥了没呢下雨了要着吧那最先的写不着下雨嘛真的用对那有时我让他看最英明

0: 레오 철 사진 비.
1: 어.
0: 뭐라 마 용도 미도 사.
1: 예 다 삼초.
0: 뭐라 랑 룽라 미도. 랑다 근데 시어 위나 삼대샤.
1: 마르커르도 찾아서 재면줘.
0: 어, 리 아지 마리 간단 욕진 찾수도.
1: 예 동의도 뭐라 시도 유자미.
0: 쇼모 키라니 시베 규림나 딱딱 마데브라도게 티링 네드 주고 말이 삐차샤나 크신예 데라나드 모랑게 랑 제도고 이네 랑게 제도도 동민도 쓰기 랑 제도 감면에 모랑 체도 가부 유구 체브리 쓰기
1: 디제 마시 디닝아 겐흘라다 할라사 시미 제자
0: 칸다 크제 이네 랑예 피시 모랑게 랑게 셰베 깨지 치리니다 치단 치루 참마 남초 시라치기
1: 예드 저 간다 디니가 모란다 샤유님도 나세세 김도 합대샤
0: 갈스고레 샤유게라는 년기 수요도에
1: 디제 마시 군이가 님 계신 그유 샤유다 하호스디기 아님도 대두 베드 동료지 대기시유
0: 제자 어디 좀 내드리 모란게 랑로 토나치야 숙치다치 제자랑 쇼토가 심제치거리 딱바두스데나 모란 같이 되지 매봐 유쪽이
1: 모란 이제 자야 니에 쓰시위
0: 니에 딘지 쓰이매 이내 니랑 쉐야주 캐시랑 모랑 모네 가부윤 모랑 초아치오리 모랑 치도 상무다 코부치스치다 모랑 가부 가수 유매의 신주구리
1: 디오네 지각 쉬어르샤 니에 배준 가수 제니 타무디 배준 제부디 농주지르샤

0: 저 지금 와서 아. 디리 냄저 강 된다디. 나래 다 줘요, 좀 무슨.
1: 다 줘요, 좀 무슨 쓰. 나 롱라야 가리 메신 좀.
0: 네 거자나 로디다. 갑자기 뭐 했네 집이요.
1: 나 롱라야 김제 가리 메큰 심도. 어디 버튜브 잡수선자. 라르모랑 슈킨티브디. 근데지리. 이내자 코르빈 샤줘요다. 라르모랑 슈킨디 제티야 가리나. 나 롱바지 자주. 다들부터 랑 제단데 균 통유미.
2: 저유게시 타그리 녀고르다. 샤모게노 파코샤.
1: 머신에 샤모게노 교지. 우디 겐키 주비나 요아이. 라삼레 어쨌던라. 기라니 공시나지. 메즈지 님도 뭐 비비시르비야.
2: 녀 중고 장고 윤의 카국스 여지 데이터비 가져오래. 이내 너 없이샤 지만의 노주들의 쇼싱마지. 난 좋아하시더다. 대리당디 생활하는 고유빈다.
1: 그런데 너 사토도야.
0: 다음부터 집아.

0: 우디 장시당도 또 수교 잡면 돼요
1: 계란이 가좀 계란이라 불집에 두시두게 아 네가 비고 말지
2: 공무선 고별진라 네 랑강은에 튕기스고 싶어
0: 디제 싱메 마셰 김베 장수킨 팀의 생비
2: 전지망 언니님도 넘주 등면스고 싶어
0: 지마 싱메 네 흡수이다 전다 같이 네랑 제시 입고야 미도 마세 겹이네 장가 고추 마시

0: 쓱마사 용야치차스 아
1: 뒤죽발리도 란도다 치차가질도
0: 마리 마샤유 콘스타 푸규 듬베 고 추두시제 데미 우리 돈돌로니다가 좋으베
1: 좋으리 녀랑시오 디링로니 담무투는 랑게 다로니 쳐부유
0: 쟤나 랑 가르단데도 아 녀랑 쳐부 어 머싱글로니레 착색글로니레 어
1: 디샤 디샤 좀 쉬다 좋어
0: 어
1: 좋스
2: Jamo, Jala Sang De Yu, Dina di Chibika Yi, Ajala Ge, Aja Woody Jusigi, Aja Woody Gala Chung Cho Yuza, Jama Jitila.
3: Yuma, Sinsu.
2: Garciso, Aja Kini Jup Shoshune.
4: Nada Hakto Kishemita.
2: Liu Ye Shemuju, Ludon da Tata de Leju.
4: Then the Tata Ge Shivri. Kati shiru.
2: Tata le lembe me, nye su tu koju.
3: Yachu, shana sumpu suyosu. Machu winda. Bye bye.
4: Xiaomo. Ran kyo tsukyu da.
2: Ran ge tsukha shiru a.
4: Yunga, atse tomde akhto kyo tsukyu.
2: Chicha Xiaomo!
5: 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宋我是
2: 你 阿姐无敌了，三姐切土鸡，看意思能挨几桌人搞不起牛鱼，几桌人带你们到地头，看地里面是不是是来切火鸡，干哪吒、马干哪吒，米丢了仙女米多，头嘴有准不着对，干来看哪吒吃鸡。
3: 我那是呗。
2: 刘书记，看来你激动了，想今天就叫我妈的，找哪点别激动了。总当过节。

0: 화신.
1: 치야. 급기규라. 신절 숭두주 와주 년배.
0: 마시. 나지마 신절 되니.
1: 차할 되니 면배.
0: 아, 가가 제배실어. 셈비김도. 딱다 공스 신절 유자. 리규치하기. 니슈피비. 고려 제비는 먹이부득이 교고치로 전 승비.
1: 디제시네 야고야지.
0: 이네도 다 가시다 미카시. 수수지 섬네 지추선 재미도.
1: 랑카 동가 니링가 친구
0: 구슈코 샤게가 구슈코를 가비 핑크 줘.
2: 아지. 갑기 줄아. 구쇼지 랑 존놈 더 슈도.
0: 코르빈 젠라 넘디가 옆시. 키나니 넘주 지스빌.
2: 아지. 너니 사상 선자 양슬레스 교제 님도 피규.
0: 다시는 키나니 세장 구상 하시.
2: 다들 키나라 구슈코 고송송. 난 존놈 주가라 철름에 코마다 요마시.
0: 오. 지바.
2: 그저비 교수님 몇 고치 내시다.
1: 리스. 도스구나.
2: 고쇼치라 피블람라 조용치요. 계속 고요 가르유네 그저 속에 단에 지리.
0: 리스 토지나.
2: 말이야 시가 주의.
0: 리스 토지.
2: 오늘 리부 좀 도와. 너무 시간 리시야.
3: 俺就能追赶了，过去可有日吧？过去可咱们扩展了，觉得俺同意。应答应答，地震动那个伢子那边老区长给他们闺女们阿拉着。
4: 是的，弟弟你马丁牛没，敌人竟然说喝水的话，
5: 多谢。
0: 哦，俺路不过，俺法兰西公主马拉同意。
4: 허세. 파렌스를 로하시 때에서 소송원의 파렌스 미리 선부도에 샤모 야청 말해 나소통도
5: 공개 맵시 나서 이 불교 자유사 초통부인
4: 용아
2: 도스타디 나다 신동라 슈기 무자
4: 오늘 전에 가르톤에 개요 말해 조디 선부기부여야 제도로 봐 디제이 나원의 선부기부시라도 샤모 나다 랑가발라게 같이 제부디 줍토요 말해 이내 다자 계란이게 줍토브다 계란이 불규비 제토베 맛에 간이 차오르바 다가 호래 나란스디게 샵다시 개 고용이리 인다 토시
2: 인다 인다
0: 마탈레 자오마시
4: 네 측다 제토바 계란이 된데 저와 서부유베 간이 차토시 시에마도 네 중샤 거주 공사에 로데병아 계란일 지제 누구르베
0: 봐라 마치오군에 꿀베에서 합시베
4: 아세 불규바 비충디제 나 수요공세 가와더비 속신 인고쇼
0: 나대 대회다 가다 님지 나 샤오모레 경호체우시
4: 용아 개세 님디제 샤비나 니에 라스고시 통쇼 용두웨
2: 아 진동쇼 디슨 정문차와 사도르쇼다
4: 제시야 야야야 소시 소시 야, 샤오모, 잘마치아.
5: 진동라, 도착나.
4: 나 랑가발라기 초보상구르다. 도 진동스베 님베.
2: 낭조시라.
5: 오샤라, 도착나.
4: 오 도스베다. 야, 샵다이다.
2: 됐습니다.
4: 왜, 파렌세미. 장애통시.
2: 됐다.
0: 왜, 나 알아동자. 장애통마시. 모두 디제, 퍼그제디. 잘 다시 용마다. 얘랑 뭐지 시켰다. 하.
5: 샤킹아, 로고치다 세이.
0: 얘랑 셰빈보. 제만에 우디다는 바로 네 줄라. 주도 제마용. 어, 우디게 가서디 샤하즈보. 얘 가르치도 우세.
5: 얘 그뒤니 뭐라 뉴슈 제기. 얘네랑께 가서 장 제기. 알았다. 이제는 뭐랑 가비 오세.
0: 아이, 이 교토 마시 시계 내듯이.
5: 개 교토 봐.
0: 용아, 용아, 용아. 재능 알아서 이제 잠닝지 제발 쓰이슈. 얘를 알려고. 당도들 장게 니에 가르치스네. 다가 채우르다. 채도 없도게. 어, Rangi nga agu slabda. Wewe, agu slabda. Rang, mochi kagi tangi ne tangyu.
5: Kompa gyabda chungi.
0: Wewe, Rangi lega thangu dhe chetu mdukwe.

0: 원주식 버도 와.
1: 상디 급지대에서 누가?
0: 자치 좀 내셔.
1: 좀 되기 직수 당구디. 상게 보면 가서 그거 주니. 디 룩다 튀듯이 동현이 류교 마시. 더도 상게 나 고두 지지 마치 그래.
0: 가셔 그래.
1: 지리 바스 뉴베 아. 추다 사야. 슈구 뉴베. 띵여다
0: 먹어
1: 니하다지
0: 먹어 샹가 슈야
1: 샹가 토지과 니 주위 먹구지 샹가 나와 마당구두 미 육실 맵 채우시 포격지기에 근부 냐위너 부구스럽두구야 아. 미신다가 시에부터 나와 당구 마시 거울이 포묘치도 미신다가 진두 맵두수다 모두 사박해요 마시
0: 조우디 우디 부구잼자들 가부요 마시 뭐라 부구 매봐
1: 디랑게 근제 시죠. 예랑 시오. 보면서 애들 로치 중가 주인이 로주 보면 나와 기사 내가 보여시.

0: 미시다 다다라 나와시라 당마시 거르포 메시도 수수 신도 메베 레가 치우시라 모즈미 부치우 마시
1: 조도 우디게 부구치라든지 갑시 마시 뭐라 부구치지 멤바
0: 자게 그저 신규야 녀라시오 포모사들 로치지 오마시 상매 로주 보메 세바시 키시 상무데 가버다
2: That is, 티링기 좀 뒤디 고주위다 줘

0: 김 중회야. 야.
1: 먹어.
0: 아, 씨. 자, 돈을 좀 맡겨다. 김스 채우시. 씨베시 리스에 나와 김스인다. 야.
1: 티제 문에 보자 씨야.
0: 자, 됐다. 디장 게임 팁다. 장금 외에 처음이도 삼배 잘라디도 우디 미나라 디기다 차리에 대비시오시. 자게다가 수수 가부기한 삼단제 맞대비시. 우디다 미신다게 가봐 삼단 혹시. 영도괴.

0: Azi, tiga orang bersa apa be?
1: Je.
0: Nih tienda, tienda.
1: Kare, ngah jam minggu.
0: Oh, ni ada orang jam minggu.
1: Jam tu.
0: Mari, jam tu dah. Barai nang mesti jam leh dah setuju ba?
1: Oh. Ne.
0: Jam tu dah. Jam ni dah susu tu, mana ini?
1: Oh ya, tak sih muda. Kondang ni orang kudu.
0: Yo, yang ah.
1: Jumin dah.
0: Карчигүй.
2: Мингүй. Гонда туу юу юм аа? Аа. Сонбо дэни дүмдөө. Аа. Ah, 上个生命你不都知道几不活了吗是你也消磨了无敌搞不出去给没给他的人乐观情比用啊你也看脸球他的你我才去没被来的这些事无敌乐吗通常是不可这些呢他的婚姻搞不出去的你也应该是 看다 우디 갑 준비해 주고 네 가르쳐 오는 책이 용아 용아 용아 나를 쇼업 켈리기 네 제 당리 책이 야 쉬다 대 쉬다 왜 다들 미미에 또디 쉬다 제
3: 말안 쉬니 싶다 두면도 머신에 진짜 쉬제 팬 갈 터오래
2: 쟤는 그저 쉬니 봐
3: 这样那么一起不行啊 무라게 람사 조금씩 다다 좀 뒤서야 가리나
2: 가쇼에 상게 무랑 가로인 신유이베아 샤모랑 가부유이베다 님도 되네 케말이야 가리나
3: 니 케말림 체메 니 무랑 가로 쓰기유 심도 니다 도구든 제 냥과 여르베아
2: 니에스나 상게 미신다 튀르 무랑 니 가로인 신유이베아 유베 메바 나레 신유메바
3: 嗯，我
2: 羡慕我，人家遇见了年代的年轻没多，人家木做学习个的遇见点别呢，听着确实多个啊。你也让羡慕，苦口是要的，碎碎嘴的就是，哪块都最多是要的，行不行？

0: 어.
1: 네 자라 가르키우래.
0: 띵이 암락에 우딜 구베 집이 가시. 취침 부서시. 잔소.
1: 용아. 탄도 신다 유베.
0: 탄도 장게 뭐라라. 사와치마 나래 집이 예수님도 옆들럽쇼.
1: 키라니 강부띵실 대유열이 수술을 받으면 심치해.
0: 간다 우딩은이 팔라. 내도도스도. 나래 켈링이 이민아 긍지대라 렉숨 고녀들이지. 제산치 미라 뉴슈제기. 이내 내 렉숨 삼바디 지동대레 렉숨지 주는 생비. 제산 민이님도 좋아하게 고유자. 균규부 거셔봐. 제산에 다스르동 심마시. 어. 장세다는시 시엔지바.
1: 제라디게 녀랑 깨로 채죠. 이내 계시디게 랑수수를 받기다. 랑어메세비는 지심처럼 차가 여지. 슈겜, 슈겜라.
0: 마시, 랑, 랑가 섭수 좀 용도야. 계속하세 육신의 집아.
1: 爹, 제라니키유다. 让肯这起鸡鱼 让什么懂的?
2: 小莫米波不差不顶这几个坦他让他给现女友嘛的马他里米索我说是这样嘛的小莫给阿达你们都那么就几顿面试给你那米索让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书给不应撒你们都念 小莫这边，卡西多，生意龙也大个着死个。
1: 啊哟，
2: 找鬼没电器么？送，电嘛看没说三不学，速度大比呢，动车小哩。俺我是觉得，电量我是这样哩，什么料都。让给小莫确定这些，卡是这样啊。
1: 卡是这样有吧？
2: 七百卡的，让路是七不学啊？前几年让牛用多个。

0: 도중에 가르스기도
1: 나 자변체석이
0: 용아 쟤네 자르면체석아줘
1: 말해 나 탄다 랑실리도 쓰니두기
0: 용아 쟤네 랑실리도 쓰아줘
1: 말해 나 피사 싸우기
0: 지그지 피사 싸아줘
1: 쟤네 다 가르스기도
0: 랑 가르스기도네 나 탁석이
1: 쟤네 피사 싸도
0: 용아, 비켜줘.
1: 수소 두고 딘제다야 가리이나 너니 팀원은 시참 제도야 요마지 이내 아샤모다 라고 능이 듀니도

0: 두스데디 라다 도도 참르시 라신도와
1: 타그제 도도 심스크웨보다 야존 심부침부도 니에 뒤츠스에니 모라님도 유골 주지이
0: 지라니 삼부유자 말로디스
1: 등기라 송가나라 심니에 유베스러시도 란다 오디파라 견득해 주무스와
0: 간다디 뉴스스케 마시 예배순시라지 모란다 침도 지유 타능의 모랑지도 교화인의 시라다비 이내 가림의 시무소 이 교화가 최다네 모랑가 당리체 도미도
1: 키라니 찬롱 요새 구유 정마지라 인탄 다와이 정마지 마세니가 파무기니 시르와 키라니 교림 우딘 제 십토우디 오늘 레랍시켜는 마시 우주체 균도 균마도
2: 可不想不来，去哪里来给他做主要的？你干部呢？没听清楚。雅琪，去哪里？吴迪。
3: 可不是啦，看上你最的去哪里光大休息。你只是陪你，起码小莫的，能不你们都当面续皮。起码同他起码先休息，他待会那些呢，去哪里你家里偏多休息。没事呢，小莫他就这着有啥，什么样的用法的，让给辛苦着。你信是？我只怕罗姐你输掉，我你也陪着也是。
2: 走，你也走。小东，别接入密室点的。开门可以。快别睡不下了，开门打开门全部来，开门不送啊。开门不送，好多。我也没钱得有。
4: Kwa pyo shen bu la ge, nye kyo bu la nye shi pyo je, kiranda le ge tu ju jigwa yinba changmu gyur siya.

0: 다리 야구 팝스
1: 코빈 더 라타 제나 왜?
2: 강아 매주 강하게 욕쇼
1: 용안 예신수 코빈 더 라 나 자작 내주 스튜디오 중인다
0: 용아
1: 바이바이
0: 바이바이

0: 다리 법당디 문에 항사야를 하시아.
1: 년린진 진도입니다. 공세 섭취니 캐나스 된장아 로토바 제스틸리 수이. 동어 더 개마시 남수디게라 넘시 딘제시 토자지.
2: 다그레 다리 넘시 딘제시 토베 마세 나수 냠레 야고 체자르다. 디토니 나수 속총기 칠레그 추세 토비 옆 친구지. 다리 그 세르디 뒤럽지나래 통공벌다. 세르첼라니 시에고스다 자조치기. 또 스모도 로토세르 도와. 레스레스 키란 퓨.
1: 지스 된장아 로토장 야고지. 창매 뒤주 뒤쇼마다 야치도. 조르니 같이 녀석이 와요. 도잖아. 와야, 님도 바르게.
2: 인다. 셰유.
1: 아, 고모송.
2: 예. 가르쳐가. 나 빠르게 뷰인다. 가리 빠르게 보이스. 수소 된장아 저 바위 인도도 적수배.

0: 이 니랄 시오 다리 시비 시에슈 나 시그리 삼줘 봐
1: 베베베 가르시 오르시 자식 세니 용두에 니랄 시오 디님 유지가 장치동가나 세가시 장성교 치수와
0: 시베 나 승고는 제 치두에
1: 시베 나 승고 치두에 사가시 수수지 가신 당말베야
0: 야 무랑 과 아침래 통야문 두고
1: 진짜 고제 진다시고
0: 딜레 도스네 세가 주의
1: 레베나 쇼루 바울라
2: 난주디 나체 심부디제다 돈도 면보 여지 기랑 가르친 되이나
3: 면보 에
2: 나주다
3: 제능아 저다고
2: 아 레스
3: 가츠지
2: 곰추리
3: 레스 타제나
2: 집안 필수야
3: 어 레스 Nye che ne, kini nyam le di zhe che ne, ka le keng min du gui a.
4: Wei, lop zhe di, nga jin da yin bo jie du gui a. Nye ra liang le bi yu song gu min du gui.
3: Nga zi zi, nye yang di zhe che ne min du gui a. Ta di nga zi di, cong yang shi ra du. Di er si tu bi, jo han lang yu zang che min zhe.
2: Di tu do do ge sui bi ki xin bu yu zang zhi. Nga da da, zhu wa khar yu shi.
3: Nga zi, ta zhi si.
4: 今年给我们家庭这间我阿爹没读我头上那找不起个主意这样是不是连我妈妈的这一年我阿找不起个药让给我阿庭这的事业读呀但是从刚给从你要求下读也免了连不开始连让给来看嘛是吧
3: Chilime,
4: Kalisi Guji. Nye Gibler, Tulosi Hachi. Nagua.
2: Yonga, Gushi.

0: zumri ni geyi gi lamne chilu gin jik den ta nangju gi semjen la so be thongwe ne da ta te jin zomba be te da lan jin be sem nang gi te chu chen bar chi be gyu zen na ba shi yin shi te na ba ta nang de ni ha jang phyu sun chok ba shi gi ta wo na rang ri phyu gi zumri la cha chona nang de ta na ba kang de yu tam shi na teng de phyon jo shi ri le cha na phyon jo lob chi ri shun lob ling gi gi gen chi mo wa dan ji thun rup la ni 폐기 좀리기 퇴잠 예당타 대신 폐기 좀리기 낭던타 남버서기 콜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여바슈
1: 시리기 외랑 비니 초 로드 비니고 비니 슈로 그저 시리
0: 댄지 튼줍라니 제로 제동 국제 추주 리쿨로 편종 레진도 총바타 다다 편종 로치 리쇼 로블링기 기겐 체모와 인시 봄람 심주 로마타 시람 심주 로메 조드 로변 양이 콩키 루치 낭쇼르도 타동 가담 좀리 세웬 드라마타 잉이 로사르 주구 페베 베추제 베뎁 카숨 잠난 유바테다 버준 젠베 체스바타 콩키 응치르 게컵 림베 심주 남다 니타 jong rinpe shimjo namzha nyi lopta thang lopli rinpe shimjo namzha kha nga che likdrup nang yu jing shen yang rikdip zhemi tingdu jie zung sumjul hak zang bie nang yu
2: Sengmo Lianjie Kamsang Tere ngay punjong longchi nyanti legungge punjong shirik lechen shibe tekbu di gyu ne Sengmo Lianjie Jitang Chebar Tu Pyoji Zomrik ki chungpi thang Zomrik ki namsha zom zom zu so la te dun zong sum dian du yu we le tang bo wa nam la ming ne pe kang jian be zom ri ge lo ju sam ya na tu ra bu rim chung ge zom ri ge go la chung se xik cham jor mo du xu yin de yang nga rang su pe ji zom ri xi ba de ne zam ning ge zom ri ge lo ju dik bu ding du ko ne xin du xian bo xik sung yu ba re de yin be jum chen yang pe ji zom ri ge de ta ri nga la 주요양 마셰바 다르파르도 잠닝기 좀릭 로주기 지무 체제 난도 화면 향에 헤너 시베 매도 직단 자월 군지 몬사다 가사 된다시 김벌이 뒤좀 생기 대링에 되네마 어 강진배 좀릭 로주라 통마르디 뉴메 튜지 푸지 좀릭 직체 되네 변기 시릭 다루에 튜지 좀릭 림중 좀릭 직 좀릭 좀릭 직체 되네 아니 낭배 시릭 길롭서 다루에 내 값수 값니수 체네 직디 년슝 면로마 마다르 공기다 니디 년슝 면로마 다루에 지지세 되네 나도 안에 남아 직도 주제 좀 벗어나야 쇼 두갑사비 좀 벗기 고르스타딘다 카카케 진데 마 참조를 휴나 삼송 통말 아 무수 참조를 고 마수 코나게 좀다 좀릭 좀릭 숨기 띵네 삼저로 돌듯이 휴나 삼송 대양 좀 직체 디가나 좀 릭스도 라키고 리카릭 사다미 직체 디딩라 좀 릭스 사다 유비 직체 디숨지 고동다 니츠 남야라서 봐 중세지 모두체나 아니 샴지 퓨지 드럽림 중기 좀 릭 고라 중세 고대와다 아니 로라 니 대외 너와 통거리 삼고도 대양 아주 남주 좀 스라자다 자노로 좀 좀 세주디다 성미 시그리 좀 세두 잠바야 좀 세야기 니츠디 야마나 좀기 첸동디 카르스나 좀기 첸동니 아기 넘버 6기 다타 대촌식이 이걸 투베 대상 넘버 진식 인스탄 아주 지다 좀릭 마와군을 타버레 좀 세로디 나기 넘버 6기 다타 대촌식이 아니 이기 넘버 투베 대상 넘버 진식 인스고 요레 늘 대상시 휴급에 좀 생각하스나 좀이나 류셰 탐지 진나 소나 메네바 주로와 두고 유나야 좀 이나 니바르도 민주로의 차 강한 강섭시 그거 요아래 개대 민주로의 차 중세 자매 미바르 투다도 유로아디 차와다 응모 신당다 버 주와 주로와 주버 두고 유나 아니 대다장 좀기 누바다 미데베 왕기 강시시 좀당 강랍랍 좀 강티티 좀 차두고 요래 Then you dang on to Tata Shea, Gzom, said you tell her, Jitan Zawichan, Yewina, 다 예시 자외샤 예시 자와 자외샤는 예외나 다 예와니 용구요리 직대 가르스나 낙좀레 직대 익좀레 낙좀데 다 제타 표지 이게데 마타르 공기 좀리게 남바 참마 낙좀게 남바는 예요버레 익좀데 표지 이게 달 다주 달 안에 표지지 깨다 이게 돼서 푸슴 속에 내가 좀 지르게 되다 탐지 다 익좀이 말해 제가 낙좀다 익좀 이게 나네 교류민주로게 땜 미땜게 차내시나 낙좀대 중세 교류를 나와다 미땜바다 안에 축매도 봐 나보시다 익좀대 텔레도 대 땜바다 축도

0: 신나야 제다 쿠궁 오다 남바디 망고 망고 줄게 메버레 이나야 막좀 대텔에 도데 나네 나다 나네 나르 균은 용에 내가 없어 아니 뭔지 좀지 사본 테라 치수 맨 남지 나네 주베 갑소 랑게 나네 신지 나와라 쪽베 갑소 아니 넘바나 넘바나 좋답네 다 주로 망고 두고 이거래 이나야 두메게 사본스나 야소 두메게 남바 테라다 두남이 주로 두고 요 말에 두메게 남바디 중세 자면 말로 봐 줄소나 대니 대야 아니 좀시베 명티 당나야 딱히 말아 다 된다 임베 좀 생게 라자다자 나로 좀 맞 좀 세야 돼 된다 시긴 버리 다 되는 악 좀 다 익 좀 니 유버리 다 악 좀 다 익 좀 니 유베 난게 다 지단 악 좀 남주 좀 릭 스라키 우리 가사 릭 디나라 좀 게 릭 유도 줘 뒤 유버리 라키 우리 가사 릭 세야 돼 좀 게 릭 많이 봐 좀 많이 베릭 데 파르 남버지 아니 좀 게 릭 유도 줘 소리 뒤 버시긴 버리 좀 릭스 디나라 지단 악 좀 남주 시에 대비 yuze zomriki kongsu tokwe zomrik sarhojik dan, yuze zomriki kongsu matukwe zomrik se, ta namba nyi yungu yubare. Dejigri, dene ane nganzo ta zomrik se, raki uri kari, sata miwa di kari resi na, jeta nganzo piwe ki tatu mingda tanye ki rodan xe na, zom zom dangi xiong ngam chunyi, ta dodo xe na, zom xiong yubare.
1: Kongdo gendanzi tunrub lagi, piwe ki zomri tuizam yedan te, jir dome tuita, pionju tarwe tu, 대신 낭주 다루의 투타 탱급디 투급 사르베 규제 남아 직두기 투제 투잠체와 카시잠라 이외 공주송 남아당 투총 좀탕 좀리 대신 좀리 제기 여와타 캐주 골라 모준 둘두시 낭주스
0: 단대인도 잠바야 당기 해변나시 좀 세주디 마기 넘버 시기 자타 아니 대니 촌식이 이게 리범도 초과시 해버리 대인도 잠바야 디갑 디 이게 대양 가르리스나 제단 이게랑 좀 남바숨 잡으시기 요래 품바시 냠베 로 로이 이게다 독베 이게스나 초그리 로이 이게스나 초그리 품바시 주베 아니 나 다 다스 그러봐 나 아니 대대진도 품바시베 다디 촌식이 이게를 뭐 아 다리 무수 대숨리 대다가 나네 갑들이 주베 이게 속수 초바스 디시야 돼 이게 대 가르리스나 치마디 임바레 에나야 나랑스 남주 시에바 나시 나네 이게레 타티 유바 민데 마믹 칠 희송 바 힌도 이게 엄마디 이거랑 셈바디 나디 임바레 에나야 테링 아주 값스 바베 좀지 릭세야디 카레 좀 릭 라크고 릭 가스 릭디 칸 칸다 힐라 서기리세나 주시게 레컴 치니바 이게 속수트 바 늘 희게 유베 디 이게디 카르스나 아니 드라 손시게 속이르모 어다 늘 고기 유브레 Andi Hindu zamba ta ngantu jitang zom dhruwa la dhidang dhru di mirik rang su su ki ane ka tang chao xin temu ane ji yulung yusu komxi di di xin tu ane nga rang su mirik di ki ji kala wara ji tetang ji teba tang dang se yu la sokpa ane ka min dhawa mangbo shi ki gyum se min dhawa mangbo shi ki wang ki rang su su ki dhru dhidang an dhra manta shi yungu yu bari Andi Hindu zamba ta ta jik tu mirik di ki zom rik dhidang di xin le kebar tu pakwa tang Lakbarto pate ji kala wara xinle ji ngoso tingyo batabu, xinle xii xie to pakwa batabu tang, miri xinda xingi zomne dili xii mien batang, dili xii jisu jilu, ta tenda nga zo xie rungu maare, di karisana rikyungi rotan xigin bari, miri kanda kanyi na rangso suki samlui du xii dang tuyune zom zidang yo re, ane rangi xunglu da tuyune zom zidang yo re, di yin tu zambaya zomgi perimgi naane, mirik di zom di jilu seyada, mirik di zom di ngontong re sarweke, jilu da ngontong di kap di ki ane ringne ki dingjo chiya la jarawe na di mesam pashi ginbare. Da nga rangzu pyo ki zom rik cha shawai na, du me tu ki negab la, da nga rangzu pyo bala ya di yuwa maare, zom rik ki xunglu sarwa shik, ikto na kubi shik yuwa maare. Ina ya lo to na yore, zom ki shunyi lo yudu na wang sargare, kese kede, zom ki xiongluk sergyo di yikto na miba zan ma se ani gunji jitru sena ya shu gunji jitun ki longwa la mena di tibia zom kandang kanyi na ya te rangi tibia zan ma to xin kandang kanyi lokba am, nyenba am, samba kanyi xe jang ani kocho da sorgyo miba shato kore di yin tu zamba ya zom riki xiongluk yu mi sarwa di ton tamba la yingu su kuwe zom riki xiongluk zan la mi gowar mirik di ki jitun ki lo la yu dewe zombi ki dhikitili yang koku kore. Di yindu ta nga tso nyanga mianloma matara kondu pyo la jitun ki logu. Ya mianna jitun ki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ཆེད 직접 수지 시진핑키 퓨중키 케주 티다니 중국 공전당키 준둔강인비 각제 상화인 안주 퉁의당 송지 텐섭체네 당키 퓨중 케주라 균체 미바라 외동 럽도 개바체디 당키 옹오르 남양 규와 메디바 겔린체토 응지 바르솜투 사르두 지슈당 공부 지슈 치르동구 시송바리 계급 경화랑 예바르투 당경구 당 타르게 직나 시내 계급 도체를 조톱 아 주영의 린니 지차네 지조링루 팅럽제 응규로 제투 배명시 땜보동화탕 초용네 뉴슈 뎀베 각제 퇴점식인 랑리 땅키 강자체디 예용미리카기 미망 툰지니지체네 아중에 고약부족규 응규로 투바체규니 폭둔라 제와 템섭유라 퇴닝 첨부 땜바식인 더와 탕보로 직접 수지 시진핑키 싱진당 부림베 조의 구지 레지베 땅키 금니슈베 중우창좀 최조 탱시베 공튼 롭중 체베 체둔 십주진제
1: 구조제괴토송시케진낭네 아중에 퇴점링키 믹제레겐 릭룹체바라 네바르토 땅기 변주르탕 지조 폐계동규로 니지체베 전당탕 주제 공도르동규 땅중앙키 대로 땅용수 세든레지 떠와댄주탕 락다르체베 롭종로수 딩서비기로 군디당네 땅윤레체바탕 사바르토 구지레체베 미망기체도 세든레지 저바탕 담바 퇴니르체디 세든레지 저괴베 땡키제유 清华洛津旗习近平第六十二届中科科举典礼制作人录及广播新竹康区院长艾斯林旗直接书记习近平旗四顿来自大外内团体采取通知当地普克勒森西堂七顿卡塞索举录滚地党员三年内中央派了直接书记让部县顿党内党用了密闭散布式电影第六开港七位落地了直接书记党用数四顿来自大外电组堂
0: 락다르체베 롭종 롭소 딩서비규로 군대당유 티니 갸지 당윤레지베 삼로탕 자주니 닥주 개진체바식인라 티니 세둔레지티 수위치도 조과탕 세둔레지 강자식 조괴바 강라디니 세둔레지 조괴 시제 내툰 탁주체바식인 자주 응유지토니 중국 루기 팅럽젠 족된 체규로 군대동유인 시송바리 지사라 퇴진 가동체 사람아타 세둔레지 따와 댄주탕 락다르체베 롭종 롭소 땅용수비유 第六村，直接书记习近平去建南图实习堂开展总体托，西顿来自大外电组堂、拉达拉车局是南宋联邦南内党用数罗中罗斯丁色比记录开展西顿南游。直接书记习近平去安住民办空渡过去军用车内，杨塔北西顿来自大外电组堂、拉达拉车的拉林堂、民办、陆局阶级崔岗铁图北来自对口西松巴里。直接书记李志沃，三内堂参巴卡去。
1: 登组机边堂忙了偏的准备，村里堂团别抬举，谈判团员阶级及狼藉协商。习近平总结了最重要的军队动员和天津前的杨塔北西顿来自大外电组堂，拉达拉车别罗中罗斯执组，差出不前的我军的国家部总局长军队党员，今的团别在宋主任，直接书记习近平给中共中央七十九届总督作用能够总队头杨塔北西顿来自大外电组堂。
0: 락다라치베 롭종 롭스 총재 사단당 야지당디 림카 구지 레지베 아르웨 로톱 체르기기 뷰타 공배 용기로 레지 사르바 강망 뜨구 시송바리 초용네 당 냉종 체규로 남양 균형 체규 로사르바 샤르마타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금유슈베 중앙 정위기 창종선도 택 아베토 송시 개진당내 세시 태외토와탕 체득 태외 넘버 제티 초용네 당 냉종 체규로 군디당디
1: 我军的人气名字来源远远多不如沙田区建林扩展区域内省党委，这些体外托瓦塘，取得体外内部解决军用，他极度解决罢了。安住当期确用的党内用堂，然后设置了军队动机确实点不参与。今的团别在二十二年中央政委级和大学的联杆期，第六罗队图借用机正式大学的内功机，德国西西塘，这些大姐前辈内最得及党员，得及党，第六罗队图。 借用其正式的大学的内功期，去那段卡去公立区，也当艺术在端茶西塔区吃吧汤，就是正月中的送茶节托个吃吧，每次习主席进茶你来吃吧节有，提出。
0: 确定透过前边能主要预备行进堂不人把人气来接把恶主约把堂行进堂不人把人气来接把断去推卸了接把接有城市提到来按照当期确实点部日宋国北来团电地主局南局堂女电器查究抗力应用突击中共中央七十九期今天准备在宋主任从都错的第六到九百了毕竟都中国共产党革命学别中央欧元联港期仓中垂座听阿巴错局电器切入从都垂立年中共中央七十九期中央欧元联港了来团年终学局堂军界没把了巧用呢当年用七九六军队动位开启那团搞了新旧七九一百里陆局级推荐三百了当个革命学别中国仓中垂座听阿巴托巧用呢当年用七九六命的马拉用级恰个切呢江南三百托当托当堂当最用七九六卡叫三段七九六当托当堂当最用七九六偏在抗力团结编剧堂制作偏见主角路跟送体外压迫通原因第六村积极书记习近平去开启成都盲大学开拓当期古池堂当组用了兄弟解决路南宋南位按照当期母体当托当堂当最用当塔里耶堂多级的东位南北三百对局路七段七有三内卡图都是能够积极书记当忙协助电力所拼呢是由运输西林级当组用来团了托古的堂组织南约吧里山东德州重叠的边陵重叠西域家重叠当时委书记黄云周一积极书记实施了配合按照重叠当政组织等组织逆着女巴抗力团结吧堂西林级科罗布军队杨德当呢重叠来这边忙错了协助堂配件用具的军队动机头心里体外忙完团结别脱离南穷位按照当支部我就以了将呢年纪来吹堂这段宋电器重新组装切记录军队电力东西有即宋不利直接书记开局的桥段哦让人当期推断压界切套当组用级别垃圾类型的军队当年推入沙巴拉巧用的当年被用为垃圾两轮车马克思林路及新增等组组用去年了三十七十七星有天给推日常国巴马斯日常沙巴听为其推入食堂广巴国巴马斯广巴沙巴听为因被推入食里当个促进逐渐把措施，陆顿习近平的促进党委党中央去，榆林市政办马克思林路及西党其他协作专堂，榆林市政办马克思林路及西党其他的组专参与，推入及临时开展的命令，党托党堂作用，党塔界堂多级党委审批沙巴堂，广巴沙巴，特区沙巴界入党人不断呢，习近平去党作用广巴协参与，第六进的出发了，沿用及党作用来听熊美村的北京都出发堂。从对头习近平给党组用广播六中堂六大的切具体来段规制难话的中共中央党的六者给跟起目红向华裔习近平给党组用广播南军用切割把九十三段南行南段喷松错过堂九控差堂不预备推入及临堂开进运用中国共产党五年的罗家党专门扩展地里党中央给习近平给党组用广播电器切把提推人三目典型江南沙巴拉罗杰当前面当托当堂当主用当塔杰堂多些动位南北三百对局路习近平堂恰就以桥墩扩墩参与即宋不利直接书记习近平去党组用工别组织我罗杰党专门以别特领导人级别中国共产党去拉起党组用去广播塔杰动画堂同盟三墩堂跟着六零代呢也用米利卡的迷茫团结凝聚起的中国陆基停入进了地呢多起阶级组织堂美丽家达起查下拉布切的错用的军地东西北部略美切的陆局级越东三八胡大端位的
2: 结果切断局级用战切别城市联盟班第六路对头也用给参加三对他苏州来的批给东军也表区别切断你脚在他切断路在国儿同球车机场鼓励给予他四句帖七宝追求军团切入清别随军团列确救人波清别牛仔教书清不谈三大团列忙得七年三队批给主角归秀三百斤也不止第六村城镇谈团列两支军团顶色切约八岁城西连环班第六老队头城镇边交给地位团列给从不推从不来加上检查队员牌也不来城镇团列间给批评教书清不问也不是铁堂推崇给用起来给城镇老子女主妻子推崇不来加上检查送判女权利推来城镇土有为归秀七入清白我有志随军推来求求人不给空到教书清白堂 萨吉坦权界小水里里界给村部推村部来看守所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튼 맨주 진이 서구 룽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오발 송종창

0: 이제 아니 닝기 나자 천자 된다 나에 루고 다나 천자 나에 된다 차도 그래. 어. 된도 전에 가르도스네. 디디 마치 타브레 다 도르튜엔 당사로 안 가시에 변에 자시하나 짜직다 셉조 셉조 된다 고도에 짜 빈조데 셉조 셉조 아니 디바야 마가 추가 지나라니 된다 제제고 주진부 맞아니 된다.
1: 내가 전부 도와.
0: 어 된다
1: 하는 도와.
0: 다 디가 저 제일 중요하더라. 안 생계기 때다 보고 중중을 맞이한죠 들에 지카르도스나. 게비 난주려야 아니 양 콜레 뒤응아마다 뒤치면서 이와 제여래. 제송아.
1: 내가 매 여러잖아.
0: 내가 매베 세다요. 다 디나로라. 내가 매자 아니 안 소소 내가 제 동기 매장은 저 딱세시가 조금은. 제단 단단한 저랑 저 좀기 단다. 다니니 체제 나자 시림바 메베 체 딱제 지도 아제나졸레 하고 그래 수고 딱제 제비 쇼레야 세모다 에제네다 로종다 치제 그래서 딱제 지도 딱제 지고 좀제데 가르레스나 나 잠시에도 제체도래 제단 가르도스나 미카시 템번이 쇼도네든다 요라
1: 대마즈
0: 대마즈 체제 자장 신다든다 제범번나 아니 소소야 고메도 선비 톡바든다 요브나 아니 차 딱제 체나 신네
1: 차나 좀
0: 차나로라 아니 하고 그래 但 내다 때 퇴조 때 지단 때문에 미디어 담배나 미니 수숨 좀 마시 내다 퇴용 말 미망 부지라 나서도 거면 안 내다 요 말 제자 뒤년 그 전부 들어 자고
1: 그렇지 딱 단대 게나 게나 거남 같은 소리 거남디 다지 상내 지원에 리벨 게나
0: 아
1: 거남 그들이 거래
0: 지단 전에 세모기 나서 때 자자 구주 공원 연다 륜제 제제 건조래 계속아 제자 같이 얘기지 가르도스나 야 남규기 초안이 거버 돈도 단 진짜 지기도 와 수수야 카야서 된다 제제 다이날에 제제 국주 공항 연답륜제 제제 건조래 디 골람 당버들이 골람 니버데 대긴 공라 간조 예와제 뒤 슈베인 간에 거거서 아만디 부글 거거래 륜제 제제 거에데 지단 제버는 나지 나 찬조 디바 륜제 돈 거에데 슉첸보 요래 이날에 러시즈 칭차소나 나세모 나자 인베나레 륜제 제제 밀어 고에데 하장 뇽뇽레
1: 알레
0: 다 이날에 아마니 풀어 고에데 아마데 고에베 인베나다 부구데 나부니 코베나 고에데 슉차요레 이날에 아마데 고에제 로 듀링 부친베나레 부구데 고에베 년가 요레 텐송아 다 디조 카레도스나 간조 시아마다 고주다 딘자 주제 부구데 고고아레 디밍기 고람직 다 카레요레스나 간조 착당 루비기 시르쿠테조 나나조 망차게 에제나서 고람 켄기르와 문제는 군이 걸음 하장 그 잡어 요리 착당 실고 나로 저대 가르도 선다 생산한 저 차단나 루벌 직시다 신한다나 지고 요 말에 간스나 차단도 저야 딱제 예고 제요리 저 최수진은 저 남주 초나로래 있습 지고 직 가르도 선은 만조 부고 범어저 당산 디 가브르도 하다 제소다 안디다 제 가보 요라 제소 가보 유튜브 전에 직미 부 샤게 요소네 디가 샤게 요소 디바지라 갑자 잡고 요소 된다 지고도 That diso tsendengi, tsendengi mengang member na goebi nyinga yore. Bugu puzo la suyme na gangba tu sadang diso chinji semo paye sordinda arashaye sordana yang anzo sotu da arashaye da na nyambo mizang na lo pecho chebe na dinda na lo ni goebi nyinga yore. Da ina li diso rikde nyungnyu nyungnyu re. Da di pa pi je da ngune je di neba di tanda na dan na shimbi gang che ngi takin siye tsema ya maga yoba che ani dini tsu nebu goe je ani di anzo nangjam dan shure da na nyambo goebe na goe dinda yore de da di ina li nyungnyu nyungnyu re tien song a
1: Azo sobe chun dinde duwa jik bir se zang goe nene sorsi mizir yore sa hago na anzo lamza lamza ngamja ki goe sorsi ruba Ano go di yore da si ani beri jik kala sa diwi ni ngamja ki goe sorun de ruba anzo nyamdo lakbar si tango chun de anzo
0: 지티르잔네제스
2: 초아제 등을
0: ཁྱི དང ར་ང་ནམ་ཅུ་མང་པོ་ཅིག་ལ་ཁྱི་ཅིག་དུས་ཅན་ནི་དེབ་པ་ང་སི་དུས་ཅན་ཁེམོ་ཁེ་ཁོ་སུ་དེབ་པ་ང་ཐུབ་མ་རེ་སུ་གུ་དུ་ཨ་ད་ཡིན་ལེ་ཁ་རེ་དུས་ན་ང་ཅུ་མི་སུ་དང་སུ་ཡིན་ལེ་དེབ་པ་ང་གོ་རེ་སི་གུ་ཡོ
1: ཨོ་རབ་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0: 아이지 네다 세모라 소바 체메기 고네 나가 숨주소 단지 나조다 제와지에 요마레다 소수기 사장이나레 야나 소수기 가로이나레 미제지글 양은 좀 나만부 제그로아 나나로려 지게비간려 지 다만 담아된 바탕지 미제지글 텐로직데기 나이 소르든다 제브는 야고 메도 섬서르지 라 제장 가르도스는 미제지기 나로려 산다지글야 학습 남다 제데 부이나레 보메이나레 디 하장기 개체버리 다시 듄디니 니지에 숨마도나 아 숨슈크에디레 야 파나레야 진조단 파나레야 숨접 제직루아 아 디치토보고 거래
1: 제다시
0: 접 디 가르도스는 간조 륜데 유니마고 버지엘레야 다시 디게 당해버레 에 디네 가르도스나 다 아마니 불마고 버지에데 간조 탑시에 가르단 거래스나 에 단다 탑시에 지 가르다 버스나 약수 주는 년디 마제 콘레야 어머니자기 세모다 에제네라 소고 유메 딱제 치고래 딱제 제제 창사 마접 쓰고요 말에 가르도스나 시에 소나 고면제 제요라 아니 면제 제차 소나 아니 창사 잡은 바나리 펜주니자 탕타 부구견조들의 탕마치 작으로
1: 나라도 문제나 뉴뉴를 봐도 돼요 나 다시 봐 하람 지
0: 단년디 콜라 마주 바나리 양은 저 부금하고 콜라 딱제 제번 바나리 다동 치타요 말에 가르도스나 부금하고 콜라 딱제 제제 나서도 여바 시에 소나 딱다 되기도 와 대지래 다 되는 거고 제지 가르도스는 소소야 시에범이나 고여바 시에범이나 아니 사자냔보야 인지 미지기 면제 제대로 개침 부십지래 돈나 가르도스는 간주 응원고데 초에 나로려 치툼니 뉴뉴차제 아니 나자데서 찹 조고하라 간주 시에도 레라비 와데 이날에 라글랭고 스토토 칼레 카쿠시다도 다디 간주 간지산바야 총제나로 미드서 초보 10지메터 섬그라고네시나 디디 강 총제다 총세스 예와스다 강민도 총세나로레야 미카시 초보 10든다 요라
1: 어라
0: 야 부고 부지볼레스에 민도 야 부고 보물레 초보 10든다도 사과도 7호다나 초가를 줘라 초가를 줘도 사장다나 메두자니 아니 대바반투나 야고 10지 요래 디 가르도스나 미지지기나로니 다 가르스고레 수소야 수수기 체제 체수시 일단 맨저선
2: 스모니니 용수 응고 토비 괜히 시시 통말 코미 지웨티 양 탁비 두시 로라 땡풍예지 루든키 사장푸 신탕 컹중투 류디능 그 방구 테니 스모니기 응고 토람 약쉐 티시 티신 튜빈 소에 나 민급 요진 염도 제바탕 차 컹중투 로가 소 능규 메라 키시 추구 콜마야 키 체지 유에체 사장님께 추구 파고로 콩에 소보 딱제 능미 민베 가신 원래 티티기 소보 딱제 능금이 추마쇼로 콩에 추라지베 배달 개침부시
1: 면주 지다들 드리지
0: 면주 텔이야 대긴 콩을 주고 그 면주 제 열설라브라 면주도 야고 시다 제 열에 뒤 맞에 가르도스나 스모네바 망차 상자 조그래 다이나랭은 주 면주 치타지 치보야 거제 로싱아디다 침베나 아니 간주 닝감다 루고다 레바다나 쿄엔당 산조디게데 마시데 네부데 세투고데 이날 쿄엔당 산조디게데 아니 출라서 제요마다 계속아 대장 가르도스는 간주 면제 제요레 면제딜레 답데브레 디디자네 가르도스는 면제 디 개치슈데 가르도스나 나잠다 아니 첸댕기 맹강의 친지 첸댕기 면제제 디마제 가르도스나 면제 제차비 슈구야 뒤즈 뒤링부지 다둥가 내부디 마 장세 제도민도 디딱지시가 도르디 딱지시에 하장 개침부리
3: 드링게 레제 딜라야 강이 도제 미데왈라 라이 치수라 데바 셰비 리존디 러브 유인다

0: 디링에다가저리잖아다제기 숨부터 착실 균에 구해봐 텐스 숨지 다이네 두근 라빠당화탕 칼라냠도 싸와 레가냠도 치봐 김장직나 소외기워서 제경 구해시마지 제장 남자탕 시낭낭 메구라 티외 네발 심수진에 규도도 민주탕 로버토바 나와리 통중 싸와네 능규미
1: 다 대탕세디 아니 치기 류유 알바가 디자 메인백이 나항래야 샘바기